0: 산이 산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은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양제 일의 동천으로 하영산.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년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건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건심 숫자 보낼 송자 수송대였습니다.
0: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려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2: 태계 이왕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근심 숫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해서 어미 비슷한 찾을 숫자 뛰어날 성자 큰 바위 대자 수성대로 바꿨으면 어떻겠노 하는 시를 당시에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응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승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태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서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승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0: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바로 거북바위인데요.

0: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1: 우와, 거북 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2: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0: 1급수의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2: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시인지, 이거는 되게 시인 것 같아.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거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신기하네.
2: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있어요? 많은 정자들은 뭐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에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 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왜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0: 혼자서는 가늠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느티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0: 아래는 이게 물 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1: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0: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0: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가도 될까요?
2: 예.
0: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0: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0: 아,
2: 예, 생강이 지금.
0: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0: 가을 되면. 예. 아,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0: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0: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0: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0: 600년. 예.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 제로 지정돼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예. 네.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0: 예,
2: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0: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이제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0: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0: 황산마을이에요?
2: 예.
0: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예. 600년 된 집입니다.
0: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0: 여기 써졌네.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1: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0: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1: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이
0: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0: 숯 얹어가지고
2: 수던지 가지고 예
0: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2: 예.
0: 쓰셨겠다.
2: 예,
0: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0: 저봐요 무게를 허! 이거 자체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2: 예.
0: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를 얘를 탁 대가지고
0: 대보고 예.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1: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0: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3: 네.
0: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이장님 되게 힘든 걸 몰랐어요.
3: 네.
0: 이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3: 네, 네.
0: 여기가 그러니까

0: 50원 주택.
1: 네, 그렇죠.
0: 그쵸?
1: 네.
0: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의 시집을 왔다고 하면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1: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0: 그 말이 돼.

0: 보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1: 제사도
0: 응.
1: 많고.
0: 그래서 참 울기도 많이 그랬어.
1: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님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0: 네.
1: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0: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1: 오.
0: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거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거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1: 시어머님도,
0: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1: 친정어머님도 잘하시고,
0: 그래 제인족 뭐 양쪽 보다 보니까 이게
1: 저절로.
0: 저절로
1: 아까 이거, 콩,
0: 인전.
1: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0: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1: 사찰을 하시는 거.
0: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1: 우와.
0: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1: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은?
0: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 맛도
1: 맞아요.
0: 난다, 이렇게
1: 맞아요.
0: 하시면서,
1: 비지 맛이 나요.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면서요. 아까도 보니까 음식 갖다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오시더라고요. 와,
0: 제가 샐러드끼리
1: 예.
0: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야간 치고 뒤에서 이렇게
1: 오.
0: 조금씩 키워요.
1: 아, 그래요?
0: 키우고, 저런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 오고.
1: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너무
0: 아홉
1: 많아.
0: 가지입니다.
1: 아홉 가지.
0: 요거는 비름 나물이라고
1: 비름.
0: 지금 밭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1: 아.
0: 그렇고 요거는 머위대.
1: 머위대.
0: 머위대. 요거는 치나물.
1: 예.
0: 요거는 단풍치라고 해서 진주 쪽에서는 개발딱주라고도 하는데 단풍치인데 이게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렇고 요거는 참나물.
1: 삼,
0: 참나물.
1: 참나물,
0: 아주까리.
1: 아주까리,
0: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1: 목이버섯,
0: 고사리. 그래서
1: 고사리구나.
0: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1: 진짜 나무에서.
0: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벅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1: 참나물 향기부터
0: 그러니까
1: 시작해서.
0: 씹으면 참나물 향, 치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1: 정말 맛있네.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부터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0: 네.
1: 이야,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0: 또
2: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3: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니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0: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3: 네.
0: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3: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4: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러줘서 이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3: 사명감.
4: 마음가짐으로 이제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2: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 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3: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4: 예, 예쁩니까? 이게
3: 어머나.
4: 단층 우리 궁궐이나
3: 맞아요.
4: 저 절,

0: 단층에 쓰는 오방지.
1: 그 색을 맞춰서.
0: 예, 그 색을 맞춥니다. 우와. 우리가,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떼떼옷이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어머나. 근데 빛깔이.
0: 돌잔치 할 적에는 옷색 그.
1: 맞아요.
0: 옷을 입었었죠.
1: 맞습니다.
2: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3: 네,
1: 거고
3: 맞아요.
1: 비트가 흑미. 흑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이거겠네요.
0: 네, 파란 거.
1: 노랑이 호박이고.
3: 네, 호박이고.
1: 그리고 요색은 쌀이고. 네.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있어서
3: 호박색.
1: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2: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0: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층색이 오방색이거든.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구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란 게.
2: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1: 네,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이쁘시네. 어머, 고우시다. 어머님 너무 고우시네.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0: 딸만 둘.
1: 딸 둘.
2: 올해 78세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꽃인데요.
4: 그걸 양념해서.
2: 그 맛은 어떨까요?
1: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의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0: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맛이지 맞아. 하는데 맞아. 우리는 국수 맛으로 뭐.
1: 그게 중요한 거죠.
0: 국수 맛으로.
1: 그렇죠.
0: 육수하고
1: 면맛으로.
0: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아 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려.
1: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날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흑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국수 그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라면 누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색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이거 분명히 외국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 저희 국수가 사실 뭐 일본의 소바라든지 뭐 이탈리아 파스타,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이런 유명한 그 면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0: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1: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오면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십시오.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네요.
3: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거, 향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요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이렇게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근데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버려.
0: 펄펄 살아있는 남해바다 생선.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1: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 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에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물회, 어딘산 물회가 아닌 거창식 물회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물회.
0: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0: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1: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요.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네.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0: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고등어에

0: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산양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1: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겉은 바삭하게 코팅이 되고 안쪽에 육즙은 가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고온에서 잘 익은 고등어, 그 맛 벌써 침이 고이시죠?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의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아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무로 아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0: 거창 읍내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러운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2: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3: 네네.
4: 와, 반갑습니다.
2: 이게 무슨 일이래요?
4: 와, 너무 예쁘시네요.
2: 제가 들어가도 돼요?
3: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2: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3: 아니.
2: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4: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2: 너무 예쁘다.
4: 너무 크고 예쁘죠.
2: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여기.
4: 아, 그렇죠.
2: 너무 예쁘네요.
4: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베리들이에요.
2: 지금 수확철이에요?
4: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2: 아, 1년에 한 번이에요?
4: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2: 한 달 동안.
4: 네. 네. 너무 예쁘죠.
2: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4: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2: 이게 약간 고산 쪽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4: 네네, 공기는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2: 그래서, 이 흙이.
4: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2: 천연 영양제네요.
4: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2: 달라요?
4: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2: 맛있게 생겼어요.
0: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2: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4: 드세요,
2: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아.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4: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좋고.
2: 저는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4: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2: 네네네.
4: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2: 이게 좋은 거죠.
4: 예.
2: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린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4: 그래서 예쁘신 거 아니에요?
2: 아이고, 좋아해서 네.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4: 네, 맞아요.
2: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4: 지금 이렇게

0: 했죠. 그게
1: 네네네.
0: 아주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2: 토실토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3: 이게 유채예요?
0: 유채인데요.
3: 네.
0: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3: 네.
0: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모이는 양이 있는데 양좀 주려고요.
3: 양이 이거 좋아해요?
0: 이러면서
3: 아니 근데
0: 신선한 거 너무 좋아해요.
3: 칠면 이게 뭐죠? 칠면조?
0: 칠면조도
3: 하고
0: 있고
3: 양하고
0: 양도 있고.
3: 어머나.
0: 배고프지? 우와 예뻐라.
3: 아이고 예뻐. 어머머머머.
2: 깜짝 놀랐습니다.
3: 확 뜯네 확 뜯어.
0: 아이고.
2: 유채를 반기는 녀석들.
3: 너도 줘.
0: 너무 귀엽네 진짜.
3: 이렇게 맛있어? 야,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식.
2: 제 손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습니다.
3: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0: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3: 그러니까
0: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3: 네.
0: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3: 뛰어놀고,
0: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3: 그러니까요.
0: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3: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0: 네.
3: 거창이 한눈에 보이네요.
0: 그렇죠. 이게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3: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추억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것이 다 있고 우아하니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0: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3: 아 소스요?
0: 예,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이
3: 이게 뭐예요?
0: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3: 어머머머 와인향 같은 게
0: 너무
3: 나요.
0: 좋죠.
3: 와인향 있잖아요 숙성된.
0: 네네네.
2: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계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2: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0: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2: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0: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얘가?
1: 아, 블루베리 젤라또.
0: 너무 예뻐요. 보이시죠?
1: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0: 산딸기.
1: 산딸기 스무디. 아~ 예.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0: 그렇구나. 이거 봐요.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 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했어요.
0: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1: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 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 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0: 저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아,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우와, 멋있다.
0: 거창이
1: 일이야?
0: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남은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철은봉이 높고 백운대서 따 삼각산 세 가지 흑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승남은 무사고 흐르시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 그 노모를 잡으다. 난장 형문의 줄이 대방망이 마주 대방태그리 악주물 출제, 굵은 부러지고 잔빼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한 그저 살살 셀 테니 올 테거든 누구 말 테면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아쉬웠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박사 선생님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멀리 가지 마. 1부 거의 끝나가니까.
1: 하시는구요?
2: 너밖에 없다. 틀렸어 한설빈은. 듣기엔 제법이지만은 손재주에 불과해.

이러들 나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전투들. 이러들 나세요. 신비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0: 이놈들이야! 이! 야, 이놈들아!
1: 살았단 게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살았단 게요. 유당 살았어, 죽었어. 유당.

0: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어디 가는 거야?
1: 왜 그래? 울어? 왜 그래 갑자기?
2: 우리 엄마 못 봤지? 연주 도중에 아무리 객석을 뒤져봐도 우리 엄마가 없었어.
1: 아니 설마니 축사 선생님이 한 교수한테 오물이야 던지시겠니? 부회관하시니까 한번 해본 말씀이겠지.
2: 한 교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에 한다면 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서슴없이 해냈어 우리 엄마.
1: 그런데 뭐?
2: 그런데 여기 안 왔잖아.
1: 한 교수 의심하는 거니? 야, 그건 좀. 아니 또 어딜 가는 거야?
3: 오늘 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하야금 산조는 공식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 가야금 산조의 시조인 김장조의 직제자인 서규봉 선생께서 완성하신 산조가락으로서 이른바 서규봉류라고 합니다. 서규봉 선생님께서는 이북으로 납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서규봉류의 산조는 완전히 세인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서기복리의 산조를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그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오늘 밤 연주는 미숙한 솜씨로 남아 전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0: 신문에 그 여자가 죽사 제자라고 나서 엄마도 나오나부터 했어. 엄마는 요즘 어때?
1: 요즘 괜찮아요.
0: 한설빈 그 여자 솜씨도 제법이지만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더라.
1: 그런 것도 알고 굉장하네.
0: 요즘 눈을 뜨면 긁고 치고 뜯고 그러면서 사네. 너 상 탄 거 신문에서 봤어. 얼마나 좋든지. 유영 오빠는 어때?
1: 장가갔어. 새 언니도 잘

0: 잘 됐구나.
1: 언니?
0: 나도 결혼했어.
1: 그래?
0: 결혼한 지 5년 됐어. 애 둘 낳고.
1: 형도 뭐 하는 사람이야?
0: 화물트럭 몰았어. 작년에 죽었어. 사고 나서. 전등사 알지? 강화에 있는 거. 그 옆에 불구상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집이야. 놀러와.
1: 불구상이 뭐야?
0: 촉 팔고 향 팔고 염주 팔고 하는 거. 엄마한테 나 만났단 소리 하지 마.
1: 엄마 안 만나볼 거야?

0: 거리에서도 이쁘지만 커서도 참 이쁘구나. 집 나와 살면서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 엄마, 나 먼저 갈게.
1: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언니 먼저 가 있어. 이건 너 카페야, 이분들. 기다릴게.
2: 우야, 애썼다.
3: 축하해, 한 교수님.
4: 그래, 너희들 수고했어.
5: 자자, 모두 가지 말고 돼지갈비 집으로 모이세요. 한 교수님이 금일봉을 하사하셨습니다.
3: 우와, 축하해요.
5: 수고하셨습니다.
4: 무희야, 수고했어.
1: 우리 엄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4: 무슨 소리야, 무희야?
1: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4: 축사 선생님이 안 오셔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1: 지금까지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든 구경만 했지만요,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4: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1: 엄마가 눈꽃만큼이라도 다치거나 했으면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6: 나가자.
1: 나!
6: 우야!
4: 건방지게. 누구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두고 있는 거야? 이죽사? 아이고, 무섭기도 하다. 누가 겁나는데?
1: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말아요. 한 교수님한테 무시당할
6: 우야.
1: 그런 값싼 일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6: 가자, 빨리.
1: 평생 가야금 지키신 분이에요. 사는 것이 패서도 우리 엄마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단 말이에요.
4: 이 죽사, 서귀봉 산조의 계승자? 산조의 대가는 이제부터 나야. 나 한설빈이라고.
7: 대단하더라 너. 되게 싸납던데 시원했어. 네가 막 해보니까.
8: 우스꺼리지 마.
7: 앞으로는 무희 널 존경하기로 했어.
6: 무희야, 난 네가 엄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 가야금을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갈비 그만두면 안 돼, 무이야. 넌 진짜 쟁이야.

네가 날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그냥 짝이 되자. 우리 선배들이 배고프고 천시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구하을 지켜왔듯이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 옛날보다 낫잖아.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국악이라면 귀 막고 눈 가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 음악이 뭔지 한번 들려주고 보여주자. 서양 것만 좋아하고 우리 것이라면 촌스럽다고 삐죽거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무이야, 들려주자.

0: 어머, 아, 아가씨 들어오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어머님 들어와 계세요. 네.
1: 별일 없으세요?
0: 네. 저 연주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글쎄 어머님이 닭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계시지 뭐예요.
1: 어디 다치신데 없죠?
0: 네. 들어가 보세요. 오빠도 알겠어요. 어머님이 다치면서 술 한잔 하시겠대요.
1: 안녕하세요.
2: 왔어?
1: 예. 나 갈게요.
0: 밥 좀 먹고 가.
1: 오랜만에 니네 집 식구들 오붓하게 모였는데 뭐. 형님 가보겠습니다.
2: 왜? 자?
1: 예.
0: 자.
3: 아유, 늦자.
2: 아니, 저 어미나 보세요.
3: 올여름은 무더니도 길구만. 어째 집에 다 들어왔냐? 정연내서 안 자고. 오늘은 따지지 마라. 애미가 기분이 좋아서 닭 좀 하고 혀서 한 잔 마시려고 오니께.
4: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3: 시장 가서 생닭 한 마리 사가지고 왔다.
4: 연주 회장이 오셨었잖아요.
3: 거긴 내가 뭐하러 가냐? 설빈이 썩을 년 재롱 피는 거 구.

0: 그려갔었다.
1: 그런데요.
0: 따지지 말란 게.
1: 걱정이 돼서 그러잖아요.
0: 젊은 녀석 셋이서 날 강제로 차에 태우더니 한참을 가더라. 어딘지를 모르겠고. 한참을 가더니 들판에 세워놓고 날 내려놓고서는 그냥 가버렸어.
1: 폭력을 썼어요, 그놈들이?
0: 아니요. 그냥 한참을 가더니 들판에 내려놓고 가버렸단 말이다. 아가, 술부터 먼저 가져오니라.
2: 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0: 정말이야 그게? 오빠가 그랬어? 왜?
1: 모든 걸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니.
0: 그렇다고 사람을 시켜서 엄마를 납치해?
1: 어머니가 한 교수 연주회장에 오물을 뿌렸다고 상상해봐라. 어머니를 칭찬할 것 같으냐? 어머니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건? 그리고 무인이 장례까지 망치게 되고.
0: 엄마가 옳다는 게 아니야. 오빠가 한 짓이 틀렸다는 거야.
1: 그건 나도 알아. 무이야, 넌 나나 어머니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넌 정상적으로

0: 네가 여자로서 성공하길 바래.
1: 그 방법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연주회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2: 난 그것도 모르고 한 교수한테 대들었잖아.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1: 솔직히 너도 믿을 수가 없었어.
2: 뭐라고?
1: 널 볼 때마다 네가 조금씩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섬찟할 때가 많아. 너도 나도 빗속에 어머니의 광기가 흐르고 있어. 뜨거운 피, 사납게 솟구친 광란 같은 거. 몰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는 일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덤벼드는

0: 독사 이그마의 자식이야.
1: 다 됐어요. 나오세요, 여보.
2: 오빠,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한 교수에 대한 오해는 풀어드려야지.
0: 오해를 풀든 안 풀든 어머니는 한 교수를 미워하게 돼 있어.
2: 그렇지 않아. 한땐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두 분이서.
0: 우리야, 어머니는 너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은 거야.
2: 뭘?
0: 모든 걸 다.

0: 어머니, 아가씨하고 저도 술 한 잔만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1: 특별한 날?
0: 집안 식구가 다 모였잖아요.
1: 그렇구만. 아가, 한 잔 뽑아봐라.
0: 네.

0: 자, 무영이 한 잔 더 해라. 응? 양씨요?
1: 아이고, 이거 참 좋습니다.
2: 올라오셔서 술 한잔 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0: 누나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럼 많이 다 드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이 섰겠는데.
1: 내가 오늘부터 그 무엇이냐? 인생관을 바꿔버렸단 게요.
2: 어머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1: 내가 헛살았단 게로. 내가 독불장군이냐. 시상은 이금화가 누군지, 이죽사가 무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란디 나 혼자서 길길이 날뛰었단 게. 무인어는 걱정할 것 없다. 애미가 나서서.
2: 당신도 좀 드세요. 화난 사람처럼 왜 그래요?
1: 아이, 야 표정은 원래 찌그러졌잖냐, 내 싸돌아. 애미한테 할 말 있으면 여봐. 내 눈치만 슬금슬금 보지 말고.
2: 언니 있잖아요.
1: 언니?

0: 뜬금없이 죽으나 이야기는 왜 꺼내냐?
1: 살아있어요, 제실 언니.
0: 벌써 죽었다! 그게 문제냐? 10년도 넘었는데. 아유, 그만 자자. 한참을 걸어왔더니 허리가 쑤셔 쌓는 게. 아이고.
1: 한 교수 연주회 구경 왔었어요. 결혼했는데 애만 둘 남겨놓고 형부가
0: 죽었단 게로? 죽었어 그녀는?
1: 언니가 집 나간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쫓았잖아요.
0: 그녀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루. 내 자식 아니요 최실이 그녀는.
1: 10년이나 지났어요. 창덕이 오빠 자살한 거 최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0: 창덕이 놈 얘기는 내 꺼내냐? 그놈도 내 자식 아니요. 아니란 게로? 아니요.
2: 왜 아니에요?

0: 누이야, 어머니 오셨냐? 채실은?
1: 죽었나 봐. 되게 아파.
0: 응? 통! 채실이 병원 데려가서 죽겠다. 채실아. 채실아, 나 보여? 채실아! 어민아 어디 가셨나?
2: 아이고, 재수없어! 아, 이 집에서 송장 치우려고 그래? 아우, 여 병원에 가봐! 넌 그걸 못 본 게!
0: 참아, 참아! 참아!
2: 아, 집세는 석 달이나 밀리고 웬 상태야!
0: 어! 내가 언니 찾아올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 싸게 가드랑께요.
3: 아, 애미 돈벌이 허.

0: 않냐?
1: 아무래도 장기부사 같던데요.
0: 우리 먼저 가 있어.
1: 아니, 언니.
0: 돈을 벌어야 갈 것 아니오.
1: 언니, 싸이 갑시다.
0: 우허, 그냥 병원비라도 헐 것 아니 가 있으란게 그려.
1: 아, 언니.
0: 우허, 참, 언제 가 있어, 가 있어.
1: 야, 언니.
2: 나오라고 매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나오라고 매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나오라고 매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그죠? 저. 아이고, 잘 죽었구나. 정신도 아이고, 아픈 데가 없이 잘 죽는구나.
3: 세실아,
4: 언니.
3: 조금만 참어.
4: 언니.
3: 병원에 입원하면 주사도 맞고 열도 내릴 것이게.
4: 세실아 언니.
0: 이런 우라질. 돈 없으면 산 생사람도 죽어야 하는 모양이여. 아이고, 의사라고 개백정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가자,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모양인 게.
3: 언니, 아버지한테.
0: 이놈이, 네 애비가 어딨냐. 응? 창덕이네 이놈. 애비만 찾아왔단 말아. 그냥 너도 평생 안 볼 것인 게. 저.
4: 안 터졌다.
0: 아, 이게 뭐다 이 우라지로 마.

0: 나가 이놈아!
1: 어미야 찾아오는 것 말씀이기를 모르고 왔습니다.
0: 나가 이놈아!
1: 뿌린 씨앗은 고대될 거 아닙니까? 재진이가 죽게 됐어요.
0: 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 너가 좀 씨앗 뿌린 적이 없다.
1: 아버지! 아버지! 재진이가 죽게 됐습니다. 약값이라도 보태주시면 다시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0: 아, 네 애미 푸른 놈이! 아, 연락도 넘는데 왜 나한테 뒤집이 씌우냐? 설령 네 놈이 내 씨라고 헌들 아, 본가 두고 재미 보고 되는 놈이 실수로 흘린 씨를 간수하는 거 봤냐?

0: 악내야, 예쁜 누이를 두었다고 친구들 꽤나 부러워했었는데 강영관과 그의 아들까지 이제 난 사람을 둘이나 죽인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 네 오래비 될 자격을 잃었구나. 막내야, 난 살고 싶지만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세상에 손가락질도 무섭고 평생 호적에 붉은 줄 굽고 살 용기도 난 없어. 설사 형무소 살인을 하는 것으로 세상이 날 용서한다고 해도 너희 넌 아무 나랑 같이 다니려 하지 않을까. 내가 다시 널 데리고 오리산에 올라 도라지꽃과 더덕꽃의 차이를 일러줄 수 있을까? 부야,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금붙이라도 한 줌 쥐고 와서 어머니라도 기쁘게 해드릴 텐데. 솔직히 난 죽는 게 무서워. 무서워.
1: 72년.
2: 언니.
1: 못 나가. 언니 못 나가. 이놈
3: 우리 식구가 아무리 네 자식 아니니까 장덕이 믿어는 줘야죠.
1: 애미를 죽이고 나가. 못 나간다.
3: 제발 어머니, 이 장마비에 장덕이 시신이 물에 떠내려 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1: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구가 이놈아.
3: 안돼
1: 안돼. 채식 채식
2: 언니.
1: 니년 너지? 창대기를 강간없이 가르쳐준 게?
2: 언니.
1: 예? 니년이 꼬드겨서 창대기를 지 애비한테 보낸 것이요. 죽어야 할 건 창대기가 아니라 니년이야. 니년이야, 니년아. 애비가 그만큼 말을 했냐? 아니냐? 애비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만큼 언니. 얘기를 했는데.
2: 오빠. 오빠.
1: 니년이 가르쳐줬지.
2: 언니.
1: 강간없이 창대기 놈한테 가르쳐준 게? 너지, 이놈아!

자식 여덟 낳아서 위에 둘은 목포에 두고 떠났는데 그 뒤 생사도 모르고 그 밑에 둘은 불장난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몽땅 다 죽고 너희 넷이 남은 것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또 잃었구만. 2년에 팔자.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0: 남자? 다 부처님이야, 인물 건드린데 뭐. 집어가도 괜찮아. 여기 너무 더워. 내가 왜 이렇게 추워?
1: 얘가 잠투정을 해. 이 녀석은 이모 왔는데 잠만 잔다.
2: 애들 키우기 힘들겠다.
1: 힘들 것도 없어. 얘네들 키우는 게 내 낙인데.
2: 혼자 살 거야?
1: 엄마도 함께 해줘서 재혼 안 하기로 했어. 참, 엄마는 아무 일 없었어?
2: 무슨 일이 있겠어? 엄마처럼 아군이 센 사람한테.
1: 그렇지?
2: 어떻게 사나와봤어?
1: 이렇게 살아.
2: 나 갈게.

0: 왜 날 기다렸어?
1: 손윤호 씨한테서 연락 왔어. 너한테 통 연락이 안 된다고.
0: 왜 그걸 언니한테 말해?
1: 이리로 올 거야. 내가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했어.
0: 나 갈래.
1: 앉아.
0: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 있어. 그게 어떤 인생이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손윤호 그 사람 남의 것은 인정 안 해. 그래도 편한가 봐. 남 무시하고 그러는 게 익숙하겠지. 부자니까. 뭐든지 가졌으니까. 남이 100개 부족한 건 아프지 않고 자기가 하나 부족하면 더 아프고 고통스럽겠지.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난 싫어. 그런 사람 경멸해.
1: 대단하구나. 어린애가 뭐 그런 것까지 하네. 하긴 무희너도 나처럼 험하게 자랐지. 어린 시절을 곱게 보내는 게 좋은데. 온다. 싫어도 그냥 웃어. 알았지?
2: 내가 좀 늦었죠?
1: 앉으세요. 독이 올랐거든요, 이무희 씨가.
2: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1: 내 정신인가. 잠깐 다녀올게요. 집에 들어오겠느냐?

나한테 차 한 잔 마실 시간은 주겠죠. 부탁합니다.

0: 어딜 가는 거죠?
1: 천국에.

0: 시간이 좀 있는데 뭘 좀 마실까요? 놀랄 건 없어요. 무희 씨한테 미리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뭐 워낙에 말이 없으신 분이니까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무슨 누가 여기로 오나요?
0: 아버지가 오기로 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무희 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뭐 하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1: 윤호 씨한테 모욕당하는 건 세 번으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

0: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간만에 또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3: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4: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지켜보니 온 초동남에 가는 배는 부물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어디야 어디야

놀아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말고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

0: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그 미스터 토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1: 네.
0: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기도 했고 한데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0: 제가
1: 않습니까?
0: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1: 들고요.
0: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1: 갑자기 뭔가
0: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0: 왜냐면
1: 있습니다.
0: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할
0: 아니,
1: 거고.
0: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1: 아,
0: 해서
1: 네.
0: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1: 네.
0: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란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0: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1: 네.
0: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1: 네.
0: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1: 네.
0: 제가 이제 도전할 때

0: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뭔가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0: 건강하십시오.
1: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0: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1: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0: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날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사풍 요란에도 채적을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

0: 줘라.
1: 다 줘제.
0: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1: 그러지.
0: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 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어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가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와,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뭐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저는

0: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전통 음악을 경기미열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1: 네.
0: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시작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1: 네.
0: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1: 네.
0: 맡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데.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저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1: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0: 같아요.
1: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뭐
1: 이게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 스님께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0: 그죠. 저희
1: 엄청
0: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늠의 선생님이었고,
1: 네.
0: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해주셨고. 많이 가졌었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0: 맞아요.
1: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제 앞에서는 막뭐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1: 네.
0: 이제 건너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1: 네.
0: 힘이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1: 네.
0: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더 굽혀야 될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0: 달라.
1: 달라도
0: 맞아.
1: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미유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처음 어떨까요?
0: 같이 했었잖아.

0: 아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
1: 네, 맞아, 맞아.
0: 예,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아,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네. 우리 경기 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 는 이제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 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네. 이런 느낌
1: 경기
0: 아니야?
1: 경기 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맞아요.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0: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지 힐 더지.

0: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군이나 대관짓 고대구나 배는 용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오늘은 세 달의 국악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작곡가이자 거문고 연주자인 정대성 명인이 최근 독주회를 열었는데요. 자신의 독창적인 가락을 선보인 정대성류 거문고 산조를 선보여서 많은 눈길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대 명인에 의해 새롭게 짜여진 산조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상반기 국악계에선 다양한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앞으로 우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를 뽑는 대회부터 명인 명창의 자리를 놓고 기량을 겨룬 경연대회까지 종류가 참 다양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기량을 펼친 그런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였습니다. 심사위원과 100명의 시민평가단들에 의해서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은 그 영광의 얼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제가 2002년도에 전주대사슴놀이에서 대통령상을 타고 1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완창의 타이틀을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해왔는데요. 요번에 국창대회라는 대통령상을 타신 분들이 다시 한번 겨루기 시합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긴장시키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욕심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조상현 선생님의 심청과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올바른 정신과 아름다운 소리를 널리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쓸 것이고요. 더불어 전승도 함께 열심히 해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1: 어이! 심청을 배에 싣고 행선을 어여 나가는 디
2: 써!
1: 배우마음이 몇 번이며
2: 지흐

0: 석기허공
1: 하이 지허
0: 오구알기 챙룡이라
1: 하 지허
0: 남과유구목
1: 하이
0: 지비허공
1: 하이
0: 추속 공장천 일색이라
1: 하이 하이

없이고 어서 눈을 떠서 대명천이 다시 보고 좁은 곳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후사를 전께 어서서 고동바라 바람 맞은 평신처럼 저리 밑을 정신없이 나가더니 주마자랑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눈을 감고 보고미를 아드드드드드드드 만경양파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 백로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기온이 적당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며 그래서 또 곡식이 잘 여무는 그런 때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는 고된 농사일을 잠시 놓고 추수 전까지 쉴 수 있는 휴식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난 여름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쳤을 텐데요. 우리 음악과 함께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윽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대금독주곡 상명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함께 잡아드렸소.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태산이 붕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타마건성중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 이루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언어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 허니

얼른 전기로 삼겹쌌더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떨는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촌옆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복 예전에

0: 자리로 흘러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탄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이 몸 출입을 헌단 말이냐.
1: 대왕 터냐.

어디 가요 우리 연돈 항공고 대왕 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연고 꼴담 궁대로는 간대 데리거니 뭐로 처리하러 나야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계로 내거니 반골 시설 구동공 넘돌이 남방이 지라서 방사구동 육방 일육수 주궁화가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랜만에 또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산중대월 보거려.
4: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5: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6: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4: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6: 네.
7: 사랑은 성사탕 달콤하고
8: 속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9: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1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1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불 마시죠.
4: 칼 마시죠.
5: 아니, 맛은 손 마시죠.
6: 손 보고 가세.
7: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8: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5: 그러면 자진몰이 자정 으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2: 잘한다!
0: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모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밟으랴.
0: 대단합니다, 정말.
3: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0: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1: 아 재밌죠.
0: 이 스텝 맞는 게
2: 끼가 있어 잘해요.
0: 자, 아, 재밌네요 이게.
2: 잘해 잘해.
0: 찔고
1: 역시.
0: 아 재밌겠습니다.
2: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3: 코리아!
2: Shake it!
3: 코리아!
2: Shake it!
3: 코리아!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요렇게.
3: 우와,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4: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0: 인사.
1: 자.
5: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네. 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6: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3: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하나, 둘,

0: VR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뛰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밤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1: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2: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4: 원래 판소리
3: 즐거운 시간.
4: 좀 하시지 않나요?
3: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4: 취미요?
3: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2: 우리 소리 한번,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얼씨구, 어이,
3: 얼씨구라 절씨구, 얼씨구라 절씨구,
4: 잘한다 얼씨구다.
3: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 나 절씨구.
4: 아, 잘하네.
1: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스님이에요.
4: 취미 한 20년 했네.
3: 네. 네 맞습니다.
2: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점프를
1: 이렇게
4: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2: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기인 것 같아요. 네.
1: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상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1: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느닷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4: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1: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4: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0: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여러분들 박수!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

0: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2: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3: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매기 타령입니다. 앵매기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앵매기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8: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7: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 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앵매 기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얼씨구 하면 좋다로 얼씨구.
2: 허루 애기야 허루 애기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쉐이킷 코리아 화이팅!
4: 쉐이킷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쉐이킷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정가는 그 길고 유장한 노래 안에 저희가 호흡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있는 노래예요.
1: 발을 정자를 쓰는 노래인 만큼 소리 본연 그대로 집중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그리고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번갈아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아래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

0: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0: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2: 아이고, 비아가, 괜찮으냐?
0: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2: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0: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2: 달근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0: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1: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0: 네?
1: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0: 알려주세요!
1: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0: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삐아가 저기 좀 봐.
1: 응?
0: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아기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삐아가,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용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산중태월 보그려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3: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이곳은 동국의 강.
4: 단태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태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5: 아, 나도 닮았다.
4: 네.
3: 사랑.

0: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1: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2: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두 번째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이번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 우리 민속악의 맥을 이어오며 깊은 소리의 세계를 지켜온 명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산조 병주입니다. 산조는 흩어진 가락이라는 뜻처럼 즉흥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살아있는 우리 민속악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 음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산조 병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년이 오늘 백발 한심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받는 황국 단풍꽃 헌곡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우두가 백마르 퍼시로구나.

상 언니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채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사러 생전 일배주만 또 못 얻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0: 배달어 놓고 북곡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흐드렁 거그리고 놀아보세. 그때여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퇴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어요 퇴자로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데 저기 주둥이 벌그러고 얼쑥덜쑥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의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덜쑥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락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선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왕 물에 자르르르르르르 헛치고 주홍잎 쩍 벌리고 자래 앞에가 우뚝 서 웅앵앵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롭고 땅이 툭 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어쩌었을지 호랭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쇳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1: 그렇지.
0: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진미를 비워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뚜껑이요. 네가 뚜껑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병약이라. 그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

보감을 살아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아!

다 열쇠고.

같아.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조산선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훈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채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맛있는 한상을 찾아 어딘가 떠나 있는데, 임금님, 이 산속 어디에 계신 겁니까?
1: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아유, 조금 덥긴 하지만 내 가평의 여름은 아주 싱그럽고 참으로 좋구나. 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2: 임금님 안녕하세요.
1: 왔는가? 아유, 아유, 덥지만 이렇게 또 먹어줘야지. 물론 나오더라 이놈.
0: 맛있구나.
2: 뭐 드시는 거?
1: 응? 뭐? 이게 뭐냐면, 응? 엿 먹어라. 가평 단 엿일세, 단 엿.
2: 좋았어.
1: 가평 단엿 자타.
2: 근데 임금님 오늘 컨셉이 한량
1: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내가 비디양반 비디양반하고 이렇게 지켜서니까 그냥 하는 것도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있어.
0: 응? 조사.
1: 가평이 이 가족 단위를 이렇게 나들이하고 여행 오기 좋은 데라는 걸 아나? 이 가평이 말이에요. 어? 아,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거 자라섬 있지. 어? 또 저쪽 너머로 가면 그 포명산이랑 충령산도 있고. 이게 산세가 좋아요. 그리고 또 수목원도 있다, 여기. 수목원 동물원 같이 붙어있는.
2: 그럼 나중에 오시면 외식도 하실 거예요?
1: 아유, 그럼 뭐 찾으러 다니는 거 곳곳에 많지. 근데 가평이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뭐게? 몰라? 뭐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아는 거 별로 없네. 어? 자, 오늘 사실 내가 이쪽으로 왜 오라 그랬냐면,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닭갈비랑 막국수. 아주 좋은 조합이지. 아, 그러면 닭갈비랑 막국수 먹으러 갈까나?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0: 한 번 해보자! 산의 맑은 물, 가평길 따라 발길이 가볍구나. 초록의 숨결 따라 마음도 쉬어가는데, 아이고, 이런 배가 고프네. 오늘 우리 임금님의 맛있는 한상은 어디일지 한번 따라가 볼까나?
1: 이야, 이게 수국이 참 펴 있고 이거. 이거 보게 이거. 외관이 참 잘 꾸며져 있지 않은가? 어?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또 다른 느낌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제공하는 곳이라니. 궁금하지? 내가 트렌디한 왕이라니까. 가봅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3: 얼씨구!
1: 내려오자. 여긴 뭐 고민이 필요가 없지.
4: 저,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1: 아주 깜짝 놀랄 것이. 예, 아주 여기 닭갈비가 맛있다 그래서 왔는데.
5: 감사합니다.
1: 닭갈비 세트 일단 주시고요.
5: 네네.
1: 다른 거는 먹으면서 중간중간씩.
5: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닭갈비 자, 세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우리 임금님이 택한 닭갈비가 과연 무엇이냐? 활활 타는 숯 위에 뭔가를 얹어놓네. 그 위에 닭갈비가 올라가는디. 짓는 손길에 노릇노릇 예쁘게 익는구나. 연기 속에서 불향까지 그득히 머금은 듯한데 과연 오늘의 한상은?
1: 이야,
3: 맛있겠구나.
1: 참으로 무심하구나.
5: 이쪽에 있는 게 고추장 닭갈비고요. 가운데가 간장, 제가 소금입니다. 앞에는 닭갈비 목살이랑 네. 껍질.
1: 아, 이렇게 올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5: 네, 저희가 안에서 90% 네. 가까이 다 구워서
1: 거의
5: 나온
1: 다
5: 거라.
1: 초벌 다 구우신 거죠?
5: 네, 맞습니다. 데펴서만 드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 알겠습니다.
5: 불 바로 올려드릴게요.
1: 네.
3: 임금님, 고기 구워보신 적 있어요?
1: 구워봤겠는가? 참나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
3: 닭갈비도 남들이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 또 여기는 내가 구우려고 했더니 다 구워서 나온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다시 내가 또 안에 들어가서 구워서 나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내가 또, 근데 또 하면 잘해요, 어? 자, 이거 먹자. 아, 그래도 소금부터, 소금부터 먹자. 아유, 맛있겠다. 그냥 그대로 하나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6: 아유, 찌려서 먹으니까.
0: 맛있구나!
1: 어떻게 그 초벌구이 했길래 이렇게 불맛이 가득했지? 응? 맛있구나. 자, 야, 이제 소금으로 가느란 거라서 담백하네.
4: 고소.
1: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구나. 야, 여기 불맛이 제대로 됐는데? 촉촉해.
3: 닭고기는 다 부드러운 거 아니야?
1: 닭고기가 그냥 다 같은 닭고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리살을 쫙 편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봐, 여기 다리살. 응? 그래가지고 닭다리살이 얼마나 촉촉하고 육즙이 좋은가. 응? 아, 정말 부드럽다니까. 퍽퍽살이 아니에요. 탱글탱글. 고구마. 이게 안에서 거의 다 구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 그냥 따뜻함만 유지시켜주고 바로 먹는 거라니까. 어떻게 그냥 제대로 불맛이 다 그게 좋았지? 자, 그러면 다음은 간장. 얘는 또 빛깔이 간장 연금을 해가지고 빛깔이 또 약간 살짝 갈색빛을 피네.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간장 양념을 해서 먹었거든. 야, 이게. 떠오른다. 풍벌해서 먹던 그 닭고기 맛이야. 수락관 최상궁이 해주던 그것과 견주어도 꿀리지가 않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아까 사장님이 설명했구나. 이거 껍질, 목살부위. 목살부위가 또
7: 맛있겠구나.
1: 얼마나 찰지게요, 맛이. 야, 어우, 잘 발라내셨네.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쫄깃하고. 찍는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 야.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껍질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백숙 먹을 때도 껍질 안 버리고 다 먹거든.
7: 얼씨구!
1: 껍질이 제일 부드러워. 닭 껍질. 별미다, 진짜.
3: 귀한 것만 드실 줄 알았는데 아무거나 잘 드시네요.
1: 아, 이 사람도 이걸 잘 모르는구만. 자, 일국의 왕이. 음식은 뭔가 백성들이 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아닌가. 그거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 게 그게 일국의 왕이 백성들의 그 노력을 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말이야, 원래 이 궁정에서는 재료를 다 남기지 않고 본 재료 자체를 다 먹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
6: 부위 같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거지. 에이, 사람이 입이 짧구만.
3: 새삼 임금님 나오시네요.
6: 임금답지 그럼. 어? 그 PD 양반이 맨날 나 저 구박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저 얼마나 근엄한 일국의 왕이었는데 내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 이렇게 서럽게 내가 어? 무시당하고 어? 그러지 마.
3: 지금 삐지신 거죠?
6: 어? 삐진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 내가. 어? 외롭고 내가 여기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어? PD 양반 없으면 내가 나 놀아줄 사람도 없잖아. 고추장도 껍질이랑 목살을 같이 또 먹어보지. 자. 이거는 우리 아, PD 양반한테도 아주 낯익은 맛이겠네. 고추장 양념. 줄 생각은 없어. 어, 참, 아까 뭐라고 뭐 한량? 참나, 날 한량이라고 놀려놓고, 어?
3: 한량.
6: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0: 맛있구나.
6: 얘는, 야 고추장 양념이 제대로 뱄는데, 응? 고추장 양념이랑 불향 제대로 배가지고 아, 야, 닭고기의 쫀득쫀득한 식감하고, 응? 고추장 양념의 아한 맛이 불향하고 어우러져서,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풍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는 닭갈비를 먹는다네. 어? 어? 맛있다, 맛있다.
7: 맛있어?
6: 맛있다.
0: 세 가지 맛의 닭갈비 과연 그 맛이 다채롭도다. 첫 번째 소금 양념. 하얀 속살의 소금 맛 쏙 고소함이 내 입에 쫙 번지는구나. 두 번째 간장 양념. 짙은 향 속에 은은한 단맛이 차르르르르. 한 입 가득 먹은 임금님의 미소도 차르르르르르. 깔고 세 번째 고추장 양념. 매콤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풍악을 올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닭갈비 삼총사이올시다.
6: 야 근데 참 신기하네. 어? 아니 어떻게 이게 불향이 일반적인 그런 불향하고 완전 다른데? 어? 뭔가 좀 특별한 뭐 비법이 있나? 내가 장금이 뺨치는 미식 임금 아닌가. 근데 불향이 여기는 분명히 뭐가 달라. 요 주방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어, 빨리 가. 응? 어디?
0: 한 번, 한 번!

0: 아유,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십니까.
0: 바쁘신가 봐요.
1: 아닙니다.
0: 예, 아, 여기서 그러면 초벌 이렇게 굽는 걸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1: 네, 1차적인 거는 오븐에서 하고.
0: 아, 오븐에서 하고? 수출 뭐 좋은 걸 쓰시나 봐요.
1: 아, 네, 참나무 숲을 쓰고 있고요. 조금 더 향이 더 좋지 않을까.
0: 아, 그렇군요. 네네네. 참나무 숲 좋은 거 쓰시고. 그럼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러면?
1: 집불로.
0: 집불로?
1: 네.
0: 아!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1: 아, 네네네.
0: 아, 집불로?
1: 네네.
0: 아, 집불로? 아, 그래서 그 집불 향이.
1: 네네, 집불 향이.
0: 정말 입으로 코로 막 오는데. 야,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1: 아, 네. 소금이고요.
0: 소금이요. 네. 얘는. 간장.
1: 간장. 아. 고추장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소금 한 번 더 이제 뿌리거든요.
0: 한 번 더요?
1: 아, 소금을.
0: 아, 마지막에 하기 전에 한 번 더.
1: 간장은 네. 카레 소스 바르고.
0: 어. 이야.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2차.
1: 네, 2차.
0: 네. 가져왔고요. 야, 물이 워낙 세가지고 금방 적이 되네요.
1: 네네.
0: 아, 이러니까 불맛이 그렇게 잘 나지. 아. 2차는 거의 다 된 건가요?
1: 어, 네.
0: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1: 이제 훈연을 훈연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탑니다.
0: 오, 네. 집불 위에다가 딱 이 집불 불맛이 쫙 내는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이 집불 연기가 쫙 올라오니까
1: 네.
0: 뭔가 좀 불 향이 확 낼 것 같고.
1: 네, 네, 맞아.
0: 와,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약간 불이 붙었는데.
0: 네. 오, 불 붙었다. 오, 오. 오. 아, 한 번에 확 안 타게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하는 거군요.
1: 네.
0: 어,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한번.
1: 아마 이제 슬슬 잘 오래 있으면 탈 네. 거라서 한번 네. 뒤집어 주셔서
0: 잘 봐주세요. 네. 네.
2: 얼씨구!
0: 불만 좀 잘 줄여주시죠.
1: 네.
0: 예. 얘는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1: 네네, 걔도 이제 한 번씩.
0: 한번 뒤집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됩니까?
1: 그러면 이제 훈연이 끝났습니다.
0: 아, 끝난 거예요?
1: 네.
3: 잘 구우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영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아니 왜? 그 정도면 잘 구운 거지.
3: 막 불 나고.
0: 아, 불만 나라고 불을 내는 건데 불 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불만 나고 불,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지가 막 불을 내는데 그럼 어떡하나? 어? 근데 원래 집불이 불이 잘 올라와요. 어, 그래서 또 불맛이 잘 나는 거기도 하고. 아이, 네가 무슨 맛살 알아?
2: 벌써?
0: 어? 당신 말해. 아, 잠깐만. 아우, 고기만 계속 먹었더니 뒷맛이 좀 아쉬운데? 응?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사장님, 저희 들기름 막국수랑 초계국수요. 네?
4: 그렇지.
0: 아, 먹어야지.
4: 팔팔 끓는 물 속에 메밀국수. 척척 풀어놓고 바글바글바글 면발에 잘 익혀준 다음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주면 탱글한 면발 완성! 봉긋하게 담은 메밀국수에 들기름 듬뿍! 간장 양념 듬뿍! 김가루도 더하고 고소한 깨소금까지 그리고 화룡첨정! 비밀의 재료는 임금님이 알려줘!
0: 이야, 맛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입가심으로 먹겠노라. 우야, 오, 면이. 이야, 고소한 향이 그냥 여기까지 뿜뿜 올라. 와, 야, 들기름이 막 향이 올라와.
5: 오,
0: 생긴 거 봐, 면.
5: 맛있겠구나.

0: 맛있어. 응? 잠깐만. 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뭐가 고명으로 올라와 있어. 아, 이거 닭 껍질인가 봐. 닭 껍질이야, 닭 껍질. 어머. 이거를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아이고. 여기다 얹으니까 가작가작 씹히면서 엄청 더 고소한데, 맛이?
1: 이야. 야, 이거 아이디어네.
0: 응, 아이디어야. 아. 면이 춤을 춘다, 면이 춤을 춰. 과인이 흡족하구나.
2: 맛있구나!
0: 불기름과 간장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고소한 맛이 배합이 너무 잘 어울려지는데? 응? 야.

0: 소개국도 먹어봐야 돼. 자, 그 튀김 모양도 얼마나 이쁘네.
1: 여름 별미에 내가 빠지면 서파오. 시원하고 상큼한 초계국수 열시다. 시원한 찬물에 면발의 탱글함이 살아나고 그거 참 모양부터 맛있겠다. 예쁜 닭고기 고명 올려주고 상큼함 더해주는 절임물 올리고 시원함 하나 더 오이까지 올리고 나면 내가 빠지면 서파지라. 살얼음 동동 통치미 국물 납시오. 이거 한 그릇이면 여름 무더위는 안녕.
0: 이거 봐, 닭고기 고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와, 먹어보자.
2: 아, 이거 어떡해.

0: 좋아. 와, 진짜 살았다. 거기가 딱 날아갔네. 나 여기서 계속 먹다가 나는 군산으로 갈 거라니까. 어, 맛있어. 그래도
1: 이제 몇 회차 계속 가시더니 이제 나름 트렌드도 공부하시고.
2: 아유, 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아, 내가 이래 양반, 내가 공부한다 그랬잖아. 공부한다고. 내가 좀 요즘 그 뭐라 그래, 그 요즘 세대들 그 NG 세대, 어? 그 NG 세대 감각을 따라가려고 공부 많이 하고 있다니까.
1: NG가 아니라 MG야.
2: NG, MG? NG 아니고 MG?
1: MZ.
2: MZ. 아.
3: 얼씨구!
2: 편집된 거지. 야, 이 따끈하게 잘 익혀진 닭갈비를 먹고 초계국수 마무리가 하니까 정말 입맛이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1: 그럼 오늘 다 드신 거예요?
2: 그럼 다 먹었지. 응, 다 먹었지. 아, 배도 부르니 또 다음엔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지 아 기대가 된다.
1: 됐는데 먹을 거 생각이 또 나네.
2: 아, 그럼 내가 뭐 달래미종인가? 먹을 거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왕인데? 아, 여름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4: 멋있고 땅 좋고 물 좋은 가평에

0: 짜는 것은 불맛이요 국수요 바로 입맛이구나. 더운 날 임금님 입맛 참는 세 가지 맛의 닭갈비. 우리 임금님 앉은 자리에서 한상 가득 수라를 드시고 비비면 비빌수록 고소해지는 들기름 맛국수에 입안 가득 시원함이 가득 집 나갔던 입맛도 가득 얼얼하게 시원한 초계국수까지 그득하게 드셨구나. 우리 임금님 한상 오늘 또 맛있구나. 다음 맛은 또 어디?
1: 사실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네. 가보세요.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공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놀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개무책 돌이 없어. 하루는 그물을 맺어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나가 제비 물결을 삼을지 바로는 신수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곡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전남 영암 귀농 4년차 혜민 씨는 요즘 한우와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 좌충우돌 할 때가 많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중입니다.
1: 야 이거 왜?
2: 뭐야 걔는?
0: 야 씨. 소에게 좋은 곳은 언제나 열심입니다.
2: 투자를 해야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어이.
0: 단순히 키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친구들과 노력 중입니다.
3: 와, 좋네 이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0: 해마다
1: 야, 3, 2, 1, 3.
0: 한우 농부 혜민 씨의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 덕분에 벼농사와 더불어 한우 농가가 번성했는데 혜민 씨도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축사. 소를 키우면서 혜민 씨의 오전이 바빠졌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료를 주는 중입니다. 아직은 서툰 것들이 많지만 젊음과 패기로 농장을 열심히 키워가는 중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아지도 판매보다는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키우면서 또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0: 4년 전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한우 30마리를 물려받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리수가 꽤 늘어 이젠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단 소만 넣은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4: 네, 아직은 초보고요. 이제 형이랑 친구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이 아직 배우고 있는.
2: 이걸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소를. 나오면 안 된다, 밖으로 큰일 난다. 할 수 있지?
4: 네, 여기만 하면 되는 거, 소 없잖아.
2: 여기하고 저 앞에만 있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0: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992제곱미터 크기의 소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쯤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소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가마니를 들고 어딘가로 나릅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가마니 속에 든 것은 왕겨입니다. 소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사 바닥에 새 왕겨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2: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4: 네, 끝까지 해야 되는 거.
2: 다 해야지.
4: 누가 할 거야? 끝까지.
2: 빨리 하자. 네.
5: 파이팅!
0: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4: 별거 아니지.
2: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0: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 깔기에 합류했습니다.

0: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교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일했지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1: 아, 승환아, 너무 그쪽으로 안 해도 돼. 어차피 밀려나가니까, 왕교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만하자. 다 했다.
2: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좋네 이거. 디먼스 침대인데, 승환아? 아, 너무 편한데, 형님? 승환, 도와야만 하겠는데?
1: 그래서 갈아주는 거야. 야, 소가 음해해야지. 야, 떨어져라.
2: 많이 떨어져.
1: 많이 간지러울걸?
2: 오, 많이 떨어져. 아, 근데 느낌 정말 신했고 침대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까실까실하네요. 다음에는 절대 안 누우려고요.
0: 셋이 함께하니 힘든 일도 즐겁습니다. 수월하게 웃으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왕겨 작업을 끝내고 이제 소들을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2: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2: 그럼 왜 그래요, 형님?
1: 부서져 없어요?
2: 이런 거 처음 보네.
1: 얘 미쳐봐.
2: 안 될 것 같은데?
0: 소들이 들어가며 문을 박아 경첩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1: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이거 안 되네. 이런 경우 처음 보네.
0: 그런데 문이 부서져 열어놓은 사이 그 새를 못 참고 송아지가 우사를 탈출했습니다.
1: 근데 다 나왔는데.
2: 다 나왔네.
1: 우석이 네가 이쪽으로 돌아.
2: 네.
1: 승환이가 여기서 막고 있어.
2: 네.
1: 그럼 내가 저기서부터 다시 물고 올게.
2: 네.
1: 알겠지?
2: 네.
1: 가.
2: 네, 바로 볼게요.
0: 열심히 뛰어가는 원석 씨. 그러나 안타깝게 송아지와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더 와. 야, 이거
2: 보라파지인데?
0: 다른 송아지도 찾아봅니다.
1: 달려와! 다 집어넣어.
2: 일로 가자. 싸야, 이번에 가고.
1: 야, 바퀴 돌아, 다시.
3: 힘들겠어요. 네? 아, 안 힘들어요?
2: 아, 괜찮습니다.
1: 아, 나는 힘들다. 도와. 일로와.
0: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몰아붙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 아니 거기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우사로 들어갔네요.
1: 이걸 문 막아놔야겠다.
0: 고장난 문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습니다.
1: 끝.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고생했다.
2: 네.
1: 운동 많이 되네.
2: 잠깐만 얘기해.
1: 그러게. 저녁에 뭐 할래?
0: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시험을 봐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귀농했고 지금은 소의 개체수를 늘리며 열심히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목포에 갔습니다. 이곳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육 작업장입니다. 혜민 씨는 얼마 전부터 한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뭐부터 해야 되냐?
2: 등심 먼저 작업하고 그러면 국거리 작업하죠, 형님.
1: 몇 개나 잘라야 돼?
2: 아니, 일단 6팩.
1: 6팩?
2: 네.
0: 한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0: 직접 소를 키우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유통 마진 없이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1: 요즘 한 근에 등심으로 한 근이면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거 국거리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그 실버스킨 제거해주고 그리고 국거리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해볼게. 네.
2: 당기면서 그냥 쭉. 그리고 당기면서.
1: 잘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2: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이렇게 당기면서 최대한 고기 안 붓고 금방만 벗겨내시는 거예요.
1: 나와, 내가 할게.
2: 네. 나와. 눕혀서 하셔야죠, 형. 눕혀서.
1: 이게 누운 거야.
2: 아. 뭐 오늘따라 이상한데? 아. 네? 형님 눕혀서. 형님 눕혀서 사세요. 눕혀서.
1: 형 칼 두고 있다. 내가 사장이야, 임마. 아,
2: 네. 어, 사장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0: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2: 형님 이거 국거리로 팔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형님?
1: 근데 오늘 저녁에 해?
2: 형님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떻게 해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한우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네?
1: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임마.
2: 형님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포장 끝났습니다.
1: 어, 다 했어?
2: 예.
1: 일을 시켜 빨리. 이제
2: 마음 될까요? 나 쉬고 있어. 나 노래나 볼까? 아 됐어. 어? 부르러? 아니 됐어. 하지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제가 할 거 없으니까. 알았지? 마이크 없어. 아니 없어. 쉬어. 쉬고 있어. 알았어 안 불러. 나 쉬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서아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

0: 선생님 대꾸를 해주면 안 돼요? 대꾸를.
1: 승환아 고생했다 가서
0: 아,
1: 쉬어.
0: 대꾸를 해주지 말라니까요.
2: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우조구의 저온 창고에 가져다 놓습니다.
3: 창고 좋아할까?
1: 그만하고 쉬어 가서.
2: 한 곡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쓸쓸히 의자로 가서 강제 휴식을 합니다.
3: 아,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서 이렇게 뮤지컬 쪽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저기 동료들이 너무 호응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3: 아,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하도 옆에서 노래를 불러제껴가지고 아, 지금은 따로 감흥이 없습니다.
4: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감흥이 없으면?
3: 아, 좀 이제 일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5: 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기 포장하러 가시죠.
1: 어, 포장하자.
5: 네.
1: 성아, 이거 좀 치워줄래?
5: 네.
1: 이게 좀 치워줘.
2: 지인 판매 외에 보통 한 달 기준으로 60에서 70개 정도의 택배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메모와 허브 소금도 함께 넣어보내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조금 스킨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박스 자체, 선물 포장 자체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 주문은 주로 전화나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는데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우 판매는 더 신경을 써서 꾸준히 수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태민 씨는 농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6: 아빠 왔다.
7: 아빠 왔다. 왔어요? 아빠 진짜 왔어?
6: 진짜 왔어.
7: 진짜?
6: 응. 아~ 먹었어?
7: 안 먹었어. 배고파.
6: 밥 먹을까 우리 그러면? 아이 배고프니까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 누르고 있어.
2: 요리 못하는 혜민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솥밥인데요.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솜씨를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불린 쌀을 돌솥에 넣고 쯔유를 3숟갈 정도 넣어준 후에 일단 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버터도 한 덩이 넣습니다.

0: 뜨거.
1: 젓가락 한 마디 정도 딱 해야 적당한 그 양.
2: 마지막으로 구운 삼겹살을 위에 올려주면 준비 끝입니다.
3: 그냥 삼겹살을 곁들인 그냥 솥밥 간단합니다.
4: 어? 근데 왜 하나 키우시면서 삼겹살 드세요?
3: 삼겹살을 또 좋아합니다.
2: 불 조절을 열심히 해가며 만든 솥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3: 흘릴 것 같은데 그냥 다.
2: 와, 삼겹살과 쪽파가 섞여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1: 냄새 너무 좋아. 나 고기 많이 넣어줘.
2: 비주얼만큼 맛도 좋을까요? 안에도 맛을 보는데요.
1: 이건 잘 됐다.
3: 맛있다.
1: 안 뜨거. 아빠가 한 거 어때? 맛이 어때?
5: 맛있어.
1: 맛있어?
3: 많이 먹어.
1: 나 통영 가고 싶은 데 있어.
3: 1박 2일?
0: 응. 갑자기 통영은 왜?
1: 나 여기 당첨됐어.
5: 그래, 나 볼래. 나도 볼래.
3: 아빠 먼저 보고.
1: 그리고 몸빼도 입어야 돼, 너.
3: 몸빼가 뭐야?
1: 몸빼 바지 몰라? 여기서는 초강스 컨셉이라 이렇게 입어야 돼.
3: 영암에서 입고 가?
1: 영암에서부터 입고 올 거야? 응. 그럼 너 따로 준비하고 올래? 응. 어때? 할 수 있겠어?
5: 나도 볼래.
3: 좋네.
5: 나도 볼래, 나도 볼래.
1: 하이도 할 수 있겠어?
2: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혜민 씨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달이 떠 있는 이른 새벽. 오늘은 소를 우시장에 출하하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도통 차에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0: 원래 동생이 와서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보이니까 또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 찍으세요, 피디님?
2: 다시 열심히 소를 몰아봅니다. 제작진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공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주 실패입니다.

0: 안 다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0: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1: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나주의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를 이동해 경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곳 나주 우시장은 매주 금요일 경매 시장이 열리는데요. 연 평균 15,000두 정도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경매는 7시부터 시작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소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0: 옆에 소랑 비교해보니까 크지가 않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두 달 후면 출산을 할 임신우인데요. 조금 작아 보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2: 원시구 1차판매 마감시간 2분 전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0: 한 4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집중해서 경매판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쉽게도 1차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0: 오늘 전체적으로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1: 2차도 유찰입니다.
0: 야, 가격 박살났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2차 경매까지 유찰된 상황. 혜민 씨는 3차 경매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4: 54번 가겠습니다.
3: 54번.
4: 한 번만 하겠습니다. 320. 넘어가겠습니다.
1: 3차 경매까지 유찰됐습니다.
0: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담담히 말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소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은 후에 다시 팔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좋지는 않는데 이제 또 뭐 더 잘 키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1: 집에 돌아와 고생한 소를 바로 우사로 돌려보냅니다. 혜민 씨도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2: 여보세요? 차가 빠졌다고? 어디서?
3: 뭐 차 돌리다가 밭에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1: 오후시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이번엔 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2: 나왔어?
3: 저희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2: 너희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블록 더 한 번 더 가면은 내 축사 가는 길이거든. 아.

0: 아니 여기 왜 여기로 가 여기 뭐 있다고 이게 어?
1: 길을 몰랐어가지고
0: 어제 몇 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1: 쭉
2: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0: 뭐 한다고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1: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겨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0: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1: 네
0: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1: 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0: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여기 왜 들어갔는데
1: 아니 처음에 이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1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해
1: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0: 강남 8학군이 문제구만
1: 상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예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사공이 잘못이다
1: 아 그렇죠 예.
4: 저 사실 사공이 아니었어요
3: 아 그 뭐였어요?
4: 저는 여기 그냥 차에 한 부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3: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0: 내가 책임져야지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라 뒤에서
2: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0: 안 되겠지
1: 안 될 것 같아
0: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1: 가져와야 될 것 같아
2: 결국 승원 씨가 농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럭과 트랙터를 끈으로 연결합니다
0: 해보자 승원아 너는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노래 불러
2: 드디어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를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5: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2: 그야말로 마법처럼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농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6: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
0: 하연아 배 안 고파?
7: 응
0: 고픈 거 같은데?
6: 응?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네
0: 배고픈 거 같은데?
8: 우리 점심에 네. 닭백숙이나 맛있게 해 먹을까?
0: 그럴까요?
8: 응 닭은 네가 잡아올 거야?
0: 닭을 잡으러 가볼까 그럼?
7: 나도
0: 같이 갈래?
7: 응
0: 같이 가자
6: 아니 닭 잡을 수 있어?
7: 어 그럼 가자
0: 가자
2: 아버지가 집 옆에 만들어 놓은 닭장입니다. 소를 묶을 때 사용하는 줄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0: 들어가세요. 잡아봐 한 마리.
6: 야. 아빠 못 잡을 것 같은데?
2: 어째 아빠보다 하윤이가 더 용감해 보이는데요?
6: 자, 가자! 잡아!
2: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가족이

0: 아, 바지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커보이도 아니고.
2: 원래 자기 너무 빨라.
3: 더 빨라? 따라다녀야 해서.
4: 결국 줄을 버리고 남자답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혜민 씨가 잡아온 닭을 손질해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시는데요. 토종닭에 엄나무와 황기 등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고 센 불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줍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닭백숙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까지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시작합니다. 양념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봅니다.
0: 내가 잡아서 그런가 진짜 맛있구만.
5: 참 고소하다.
4: 아들 하윤이 입에도 맞을까요?
3: 왜 뱉었어?
2: 마이언은 너무 뜨겨.
6: 혜민아, 닭 잡는 거 힘들었는데 어떻게 잡았어?
0: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6: 고생했다.
5: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소냐? 어?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높으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6: 그래. 오르거나 가르거나 서울만 가면 돼.
5: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3: 저 닭몰이 했는데 닭 몰다가 넘어져가지고.
5: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4: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0: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1: 야, 바빠 죽겠네. 왜 또 불러?
2: 아, 나 할 일 많아야 보성아.
3: 아니, 바빠 죽겠네. 서명이 사람 뭐 다니 불러?
2: 응? 우동이 모르겠네. 네가 신께 불렀지. 불러 와봐, 보성아.
3: 신도 알았어?
2: 몇 시에 나왔냐?
3: 6시 일어나가지고 7시에 타려고 일찍 일어났지 오늘.
2: 아, 또 부지런하다.
3: 에이.
0: 바쁘다는 말에 보길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충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비타민 줘야 되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서 송아지 좀 뿌려라.
3: 송아지? 여기까지?
2: 색감 뿌리면 돼.
3: 아, 오케이, 알았어.
2: 보성아, 한 마리나 한 번씩만 뿌려라. 비싼 거다.
0: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구충제는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3: 됐다.
2: 끝.
3: 끝.
0: 어렵지 않게 구충제 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 손 나갔어, 손 나갔어, 손 나갔어.
0: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송아지가 탈출했습니다.
3: 형, 이게 두 마리야, 두 마리. 이게 두 마리.
2: 그럼 저기 열어볼래, 그냥?
3: 그럴까?
0: 개월수에 따라 분류해놨는데 송아지가 다른 우사로 들어가버렸습니다.
3: 들어와.
2: 저기 열어놨어? 들어가게?
3: 아니.
2: 거기 열어놔, 거기.
3: 열어놨어.
2: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못 가게 거기 있어. 뭐야, 걔는. 야, 씨.
0: 어째 심심할 만하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2: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왜 그러는 거야?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여기를 다 아예 막았어야지. 저기서 이렇게 할게.
3: 아, 내가 저기서 할게.
2: 저기 갔다 와, 그럼.

0: 이제 왜 나왔냐 애들?
1: 아니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어.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2: 아. 들어왔은 게 됐어?
1: 네. 형 이거 없으면 됐어.
3: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두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특히 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소들이 많아 잊지 않고 챙겨서 놔주고 있습니다.
0: 주사기 던져볼래? 한 개씩 던져. 어. 우와.
3: 이제 소를 키운 지 4년 차. 주사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놓습니다.
0: 끝났다. 수고했어.
1: 가자.
4: 형, 꼬는 왔다가 나왔다.
0: 형, 얘다 껴라.
2: 오, 굿.
4: 가자.
2: 카보이.
3: 오후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개서 아들 하윤이와 나왔습니다.
5: 많이 먹어라.
6: 어, 콧바람 불었어. 어.
7: 괜찮아.
6: 괜찮아.
7: 아 진짜 무서워.
6: 무서워? 떠주면 되지. 하니가 좀
7: 물을
6: 얘 안 먹는 것 같아.
7: 안 돼.
6: 얘 줘 얘.
1: 형 오늘 뭐 중요한 날이라며?
3: 사촌 동생이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1: 형 봐봐 이게 진짜 쉬운 거야. 멈추도 할 수 있어. 알았지?
2: 아.
1: Let's go.
7: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1: 해보자.
8: 블루몬. 뭐.
6: 네.
7: 이렇게 좋아해.
8: 나는 뭐 좋아하는 얼굴 아니에요?
2: 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 동생이나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1: 형 전문가가 아니로 컨나게
2: 컨나게
1: 컨텐츠가 나은 괴물 그게 나야
2: 괴물
1: 여기 사진
2: 어
1: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2: 어
1: 오른손부터 내려가고
6: 어 아 진짜 뒤돌아서를 못 하겠어
1: 이런 머리카 이런 게 알아서 하게
2: 아
1: 어. 한번 해봐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3: 처음인데도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하윤이도 신나게 따라 춥니다. 이번엔 모두 함께 춥니다.
1: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2: 형 저기 문 닫고 이리 바로 나와야 돼. 문 열어줄게.
1: 알았어 알았어.
6: 어떻게
1: 나와? 아 나 넘어갈게 그냥 넘어갈게.
2: 기회 한 번이에요.
1: 기회 한 번이야.
2: 어?
1: 여기 이렇게 가야 돼.
2: 내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0: 소가 지나가면 끝이라 마음이 급한데 이 와중에 음악을 못 찾습니다.
1: 다 간다.
0: 급한 마음에 음악 없이 냅다 춤을 춥니다.
2: 다시. 다 들어갔는데?
3: 지금 다시 할까?
2: 이미 손 다 갔어, 근데.
3: 그러니까 다 갔어. 이게 순식간이야.
2: 한 명 열어준 사람 있으면 좋은데.
3: 그러니까.
4: 영.
5: 엄마, 이것도 안 가. 안 가.
6: 다시 찍으면 안 되나?
7: 아, 서가 안 나온대, 서가. 아.
8: 나온다.
0: 그런데 이때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3: 안 들려? 나 가운데
4: 있어. 나온다 빨리 같이.
3: 나
4: 일로 와.
3: 동영상.
4: 할만하다.
3: 자, 3, 2, 1, 시작. 오른쪽.
0: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모두 열심히 춤을 춥니다.
2: 타이밍이 못 맞추면 음악이 안 나오니까.
4: 맞아.
3: 형, 리즈 망한 것 같고 파티 준비하러 가자.
2: 가자.
3: 렛츠고.
0: 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2: 조금 길어지지 않았냐?
3: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2: 오케이.
3: 좋아.
0: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7: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3: 아, 바람.
2: 아, 여기 앞에?
7: 네.
2: 와.
7: 어이구.
0: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9: 바람이 부는 거?
7: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0: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 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10: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3: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하나 건너.
10: 그렇게 돼.
2: 돌려볼래 반대로.
3: 어디로? 각도로 90도 그쪽으로 돌려볼래?
7: 된 거 아니야?
3: 옆으로 이렇게?
7: 된 거 아니야?
0: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와 과일, 화려한 꽃장식까지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0: 하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2: 이리 와, 얼른. 이리 와.
3: 이리 와.
2: 자동차가
4: 빨리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5: 우는 거야?
6: 감격스럽네.
0: 이런 날 축가가 빠질 수 없죠.

0: 저 끝까지.
1: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너무 감동받았어요.
4: 뽀뽀해! 뽀뽀해!
5: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6: 금.
5: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7: 하나, 둘, 셋.
5: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민 씨의 귀농 생활. 앞으로도 오늘처럼 쭉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논엔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0: 고기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책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한지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품은 문화의 도시 전주는 조선시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한 방각본 중 전주에서 출판한 책을 전주의 옛 이름 완산을 따 완판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완판본은 서울에서 인쇄한 경판본과 쌍벽을 이루며 조선 후기와 개화기의 출판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완판본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2026년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입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나 한 번 본 책은 완벽하게 기억해 목판에 새기는 천재 각수 윤돌은 전주 완판본을 뒤로 하고 한양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새겨달라는 여인을 만나 진짜 이야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판본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무대 연출과 흥이 넘치는 이야기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윤돌이 완성해 나가는 완판본 이야기 별향단전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전주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완판본의 재탄생. 글자가 춤추고 이야기가 흐른다. 전주 완판본이 지켜낸 시대를 잇는 삶의 기록.

0: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한국판 뮤지컬 전주 마당 창극. 우리 전통 문화와 전주 지역의 문화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마당 창극 특유의 해악과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15주년을 맞아 전주의 기록 문화인 완판본을 주제로 한 창작극이 관객과 만납니다.
1: 우리가 누군지 알려드리게 이야기나 한번 들려드리고 가자.
2: 좋지!
3: 완판본은 조선시대의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발행된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전주에서 만들어졌던 책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완판본 같은 경우는 글자체가 매우 반듯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보통의 이제 하층민들, 서민들에게도 많이 읽혀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 주인공 윤돌입니다.
0: 전주 서포거리에서 각수로 일하는 윤돌. 뛰어난 실력으로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5: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오늘 새길 이야기는 별춘향전. 춘향이 그대 타는 들보기 열시다. 톡톡톡 생기고 생겨.
6: 일단 윤돌이라는 역할은 전주 시골뜨기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촌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본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하고 한 번 본 글자는 그대로 다 기억해서 새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인정받는 각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한양 서적상이 들어오는데
7: 이게 그 유명한 전주 완판본이라. 이게 뭐야? 글씨체가 너무 딱딱해서 촌스럽구만.
1: 얘기는 뭐가 이렇게.
0: 지역에 따라 서체나 내용이 다른 방각본. 풍부한 서술과 반듯한 서체가 특징인 전주 완판본과 달리 서울의 경판본은 빠른 내용 전개와 유려한 흘림체로 화려한 멋을 자랑하는데요.
1: 뭐야?
8: 자네가 입신양명하려면 한양으로 가야지. 이 제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0: 한양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윤돌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9: 아무 의미 없다고.
1: 샤라라라라라.
10: 누구세요?
11: 어그러네. 아이고 형님, 저 흥부요.
4: 윤돌 오라버니, 나 춘향이요.
12: 용국에 오래 있었더니 머리가 덜 말라 축축하고 드라이기 있어요?
0: 윤돌이 완판본에 새겼던 심청, 춘향 등 목판본 속 인물들이 정령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3: 저희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정령들이 나와요.

이 서울 경판본의 이제 정령들은 서울 스타일의 악조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판본 정령들은 또 그들의 개성에 맞는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개면조 악조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코스튬, 의상에서도 차이를 좀 두면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0: 결국 화려한 경판본에 정령에 홀려 한양으로 온 윤돌은 실력을 인정받으며 날개를 펼치는데요.
1: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0: 아니, 정 힘들면 그런 윤돌에게 한양에 사는 몸종 상단이 자신이 쓴 향단의 이야기를 새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1: 당신 손으로 새기면 이 향단이가 100년 후에도 아니 10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 아니오?
2: 나는 한양에서 입신양명할 거요.
1: 아, 다시 생각해보시오.
2: 나가시오. 향단전? 그런 거 나는 안 새겨. 그건 천한 이야기요.
3: 상단이는요, 한양에 사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이제 완판본 춘향전 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키워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4: 서쪽은 지척동에는 청마을.
0: 한양에서 각수장으로 인정받은 윤돌. 사대부들은 윤돌의 경판본에 환호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얘야, 너도 이 책 읽어볼래?
5: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1: 저희는 이렇게 흘렸으면 못 읽어요. 글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가자.
6: 그렇게 가져만 좀 재밌는.
0: 등 돌린 백성들에게 충격받은 윤돌은 몸종 상단이 향단전을 태우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2: 아, 안 돼! 아, 이게 다 뭔 짓이야!
1: 놔두시오! 내가 쓴 거 내가 태우는 거요!
2: 그래도 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1: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7: 이 사람의 꿈을 포기시켰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써야 될 이 목판의 진짜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간절한 삶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0: 윤돌은 화려한 서울 경판본보다 우리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전주 완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데요.
1: 그때
2: 다 됐어. 새로운 이야기 별 향단전이라. 옷이요?

0: 걱정하지 않았건만 보았던 내 마누라가 이 안에 있구나.
1: 상단이라는 외면받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별 향단전은 한양의 상단에게도 전해집니다.
2: 누구시오? 전주에서 선물이 하나 와서.
3: 이 향단전은 상단이라는 여인이 처음 지은 이야기라 아무도 새겨주지 않는다 하여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
2: 이때는 어느 땐고.
1: 상단과 윤돌이 완판본에 새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닿는데요.

0: 그러한 판본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완판본이 아니었다면 상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무판에 새겨 전해온 생생한 삶의 목소리, 완판본.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그 감동을 별 향단전이라에서 만나보세요.
2: 네, 완판본의 정령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도 각수, 윤돌처럼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춘향가, 심청가여도 판본에 따라 내용이나 인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경판본의 흘림체와 한문을 번역한 문어체, 그리고 완판본의 반듯한 해서체의 특징을 정령들의 몸짓과 의상, 노래로 보여준 게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전주의 전통 기록 문화인 완판본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는 오늘 10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완판본의 이야기와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우리 소리를 직접 배달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인데요. 국악배달통은 국악연주단체가 교과에 수록된 국악곡을 중심으로 가창과 감상, 국악기 체험 등 다양한 수업을 펼칩니다. 오늘 국악배달통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영초등학교입니다. 주영초등학교는 학생 수 90여 명의 작은 학교로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몸으로 익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활짝 깨워준 신나는 국악 수업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국악 배달 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 쉽고 재미있는 국악 교육을 위한 참여형 국악 체험 프로그램. 교실에서 듣고 체험하는 우리 음악. 신나는 국악놀이 속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영초등학교. 하나둘 교실로 모이는 아이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리는데요. 바로 국립국악원이 주관하는 참여형 국악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입니다.
4: 국악을 배달을 왔는데 자, 국악이 뭔지 혹시 저는 알아요.
3: 네, 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은 국악 연주 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국악기 체험이나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신나게 국악을 즐기는 체험 수업인데요.
5: 국악 배달통은 이름 그대로 학교로 국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연주 단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기, 뭐 국악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또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21년도 이후에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는 12개 지역에 232개 학교로 지금 한 4만 여 명의 학생들에게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주영초등학교를 찾은 오늘의 국악 선생님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예술단체 예락 단원들입니다.
6: 저희 예락은 2015년에 이제 광주에서 생긴 팀이고요. 다양한 국악기 연주자들과 그 다음에 소리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알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단체 선정이 돼서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도

0: 갖게 됐습니다.
1: 국악 배달통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의 주인공은 2학년 아이들입니다. 대금, 가야금, 나발, 자바라 등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고 국악기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통 악기를 만져보고 익혔으니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아이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0: 악기 소리에 맞춰 몸집도 표현해 보는데요. 모듬별로 악기를 정하고 아이들은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나게 천을 흔듭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절로 우리 음악과 하나가 되는데요.
1: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었나요?
2: 나가기요.
1: 아, 친구도 나가? 네, 왜요?
2: 그 소리가 다양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3: 악기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때가 재밌었어요.
4: 막 여러 가지 소리 들어보니까 왠지 재밌었어요.
0: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국악 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악기를 소독하며 다음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전통음악의 이해를 높이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국악 배달통. 이번에 국악 배달통을 만날 친구들은 5학년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연주를 듣는 아이들. 민요를 감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0: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국악기를 듣고 국악기의 음색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많은 국악 접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대중매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국악기의 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합주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호흡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국악기에서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목표로 해서
1: 저학년이 시끌벅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몸짓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고학년은 실제로 악기를 사용해 연주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말로 박을 세워보고 몸으로 박자를 익혀보고 직접 악기도 연주해보는데요. 세마치 장단에 맞춰 다 같이 연주하는 아리랑. 어느새 교실은 작은 무대가 됐습니다.

0: 재밌었고 그리고 한국 전통의 문화를 알았어요.
1: 또 악기 치는 거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같이 노래한 것도 다 재밌었어요.
2: 제가 새로운 악기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다들 악기들 너무 소리가 좋아요.
0: 예라 선생님들 다음에도 와주세요!
3: 안녕!
4: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보면서도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받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국악기들을 사실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악기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연주까지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 학교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국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국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부터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0: 앞으로 더 많은 교실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주영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제대로 익힌 것 같죠?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은 문화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이나 섬 등의 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의 경험을 선물해 주는 건 물론이고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국악 배달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리와 악기를 널리 알리고자 무거운 악기와 교구들을 들고 교실로 배달을 떠나는 수많은 국악 연주 단체 덕분인데요. 아이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 배달통 같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국악 분야 최고의 등용문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 무용, 민요, 농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데요. 올해 전주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바로 소리꾼 정복원 씨입니다. 전통 판소리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젊은 소리꾼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 마당놀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복원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5년 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을 찾아줬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5년 전보다 더 귀여워지신 것 같고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 좋으시네요.
2: 아우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2: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1: 계속 이제. 공연하고.
2: 네. 공연하고 연습 있으면 연습하고 대회도 나가고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면서 네. 이한철 감독님 또 유태평양 감독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2: 네.
1: 다음 주에 복원 씨가 네.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바빠서 네. 여우랑 나는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2: 맞습니다.
1: 옷깃을 부여잡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예, 그 얘기까지 다 들려줬거든요. 어땠나요? 진짜 맞아요?
2: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평양 음악 감독이
1: 네.
2: 연락을 줬을 때
1: 네.
2: 아, 나 못하겠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1: 왜요?
2: 이런
1: 왜요?
2: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래도 제 활동 반경 자체가 약간 극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1: 네.
2: 뭔가 판소리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우락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제에서
1: 네.
2: 이제 팀을 꾸려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1: 네.
2: 또 곤방 연락을 와서 해야 된다.
1: 네.
2: 너 해야 된다. 잘할
1: 네.
2: 것이다.
1: 네.
2: 이렇게 자꾸만 응원을 하니까
1: 네.
2: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 아니 네. 근데 두 분의 우정을 느낄 수가 있네요.
2: 네.
1: 사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2: 그렇죠.
1: 대회도 나갔고
2: 네,
1: 너무
2: 맞습니다.
1: 바빴을 게 예상이 네네. 되는데 이 큰 무대로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무대잖아요.
2: 네, 그렇죠.
1: 충분히 고사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건 그간
2: 네.
1: 우리 평양시가 잘했나 보네요.
2: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은인처럼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1: 은인이요?
2: 네, 네.
1: 왜요?
2: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국립창극단 폐항별이라는 작품을
1: 네.
2: 통해서 이제 조금 이 국악 팬분들에게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었는데
1: 네.
3: 우야 제발 그런 생각 마라 우야.
4: 아니 한나라의 병사가 우리 천막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3: 뭐라?
4: 저기를 보세요.
3: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2: 그때 당시 그 작품을 할 때 아무래도 객원이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해도 기존 단원들에 비해서 되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1: 네.
2: 그럴 때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니까
1: 아.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 그렇죠.
2: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도 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1: 네.
2: 그럼 같이 평양시가 남아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보는 건 어때?

0: 같이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때 기억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빚을 갚고자
1: 네.
0: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네.
1: 아니 그래서 가수 강산혜 씨와 합동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이거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뮤지션?
0: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1: 네.
0: 평양 씨가 연락이 왔을 때에, 이제 강산에 이제 선배님과 네. 공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이제 산에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푹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1: 네.
0: 되게 고사를 하고 있었지만 산해 선배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1: 아 네. 거기서 이제 복원 씨는
0: 네.
1: 락을 한 거죠.
0: 그렇죠.
1: 근데 딱 목소리가 사실은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0: 네.
1: 약간 성악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요도 잘 부를 것 같고
0: 네 감사합니다.
1: 고로 네, 락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한철 예술 감독님께서는 강산혜 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나 갈게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섭외
0: 세상에.
1: 요청을 받자마자
0: 네네네.
1: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두 분께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0: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이 비나리라는 곡을 조금 더 락스럽게 그리고 어릴 적에 또 제가 한 중학교 시절에는
1: 네.
0: 그 김경호님의 그 락에 또 한창 빠졌어가지고 샤우팅에 빠져서
1: 그렇죠.
0: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변성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는 없었고
1: 네.
0: 심취해서 듣다가
1: 네네.
0: 그랬는데 이제 아 나도 그러면 어떤 락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음악을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비나리를 조금 락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1: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0: 네.
1: 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0: 먼저 이제 일렉 기타가 따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드럼이 따라 붙고 나가 단따 창기 우주 하나리 오지게 좋죠 당생계제국 태민한 법년자시와 연풍 도나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기 봉가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흘러가게 원래 기존의 템포보다 훨씬 빠르게 땡겨서
1: 네,
0: 네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1: 굉장히 구슬프고 애절한 어떤 노래일 네. 거라고 예상하다가 너무 힘있게 펼쳐져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0: 어우 감사합니다.
1: 네. 역시 락도 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소리꾼들이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네. 굉장히 크게 질러버릇하는
1: 네.
0: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네.
0: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락도 소리꾼들이 하면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태평양 씨 덕분에
0: 네.
1: 복원 씨가 락을 하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고 예,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올해도 라인업을 보니까 진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출연을
0: 네,
1: 하셨더라고요.
0: 네, 네.
1: 복원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공연 진짜
0: 네.
1: 너무 보고 싶고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0: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그 안예은 씨의 또 좀 팬이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1: 목소리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안예은 씨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듬 꼴이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1: 네.
0: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게 국악의 어떤 장르도 되게 그 속박이라고 해가지고 3분박으로 쪼개서 딱딱딱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1: 네.
0: 안예은 씨 노래들도 그런 느낌의 풍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1: 네. 너무 바빠서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라이 끝나면서 또 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혼자서 일을 지금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도와주느라고
1: 네.
0: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은 드라마
1: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아오.
1: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웰컴 투 유브 월드.
0: 감사합니다.
1: 아니, 뭐 그렇게 벌써 결혼을 이렇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예요?
0: 네, 5년 정도 만났고요.
1: 5년 만났어요.
0: 네.
1: 지금 30대 중반인 거잖아요.
0: 네, 35입니다.
1: 예, 저랑 10살 차이.
0: 오, 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오케이.
0: 세상에.
1: 아니, 벌써 결혼을.
0: 네.
1: 예.

0: 네, 너무
1: 아우,
0: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일단 뭐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1: 그런 건가요?
0: 예, 네, 어떠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마음은 어떤가요?
1: 일단은 지금 예비 신부한테
0: 네.
1: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0: 근데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1: 네.
0: 결국 여자의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예,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1: 아,
0: 됩니다.
1: 그런가요? 아니,
0: 예.
1: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같이,
0: 같이 가지고.
1: 예, 많이 이제 푸시를 해주고 이런 게 좋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우락부터 해서 이제 대사섭부터 대회까지 막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막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당장 급하게 정해야 될 것들도 거의 대부분 여자친구가 했거든요, 일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이제 대회 준비다 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또 혼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안했다.
0: 앞으로 정말 평생 잘하셔야 될것
1: 아,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잘해야죠. 네.
0: 예. 아니, 근데 올해 이제 정보원 씨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사스러운 한 해네요.
1: 아, 네.
0: 큰 상도 받았고,
1: 그렇죠.
0: 결혼도 했고,
1: 네.
0: 거기다 이제 만약에 아기새끼까지 들려온다면 트리플 크라운,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지난 6월 대한민국 대표 국악 경연대회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큰
1: 네.
0: 상이잖아요.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1: 그때 당시 상을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뭐랄까, 이 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대통령상이 없었을 때는 어디 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할 때뭐 소리를 하더라도 되게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0: 그렇죠.
1: 소리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저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런
0: 일단
1: 소리 들을까 봐.
0: 상을 받음과 동시에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명창 정보권.
1: 굉장히
0: 예.
1: 부담스럽습니다.
0: 부담스럽군요.
1: 네.
0: 근데 이게 처음 도전한 게
1: 네,
0: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두 번째 만에 지금
1: 네.
0: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1: 네.
0: 다시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첫 도전 때 감사하게도 이제 차상 2등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다음에는 그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한발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 막 겹치면서, 아, 대회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네가 작년에 2등까지 했는 놈, 한 놈이 대회를 안 나와 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나가라. 대회 나가라.
0: 송정
1: 네, 선생님께서.
0: 선생님께서 나가라고.
1: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도 뭐, 나갈 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상을 받고 나니까 부담스러워서 자꾸 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0: 아, 송재홍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다시
1: 그러실 것
0: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1: 같아요. 그런 것
0: 하네요.
1: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0: 해이해질까 봐.
1: 네. 네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너는 그 부담감 때문이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상을 받으니까
0: 그렇지.
1: 어디 가서 소리하기 정말 무섭고
0: 왕좌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쵸?
1: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0: 계속 부담 팍팍 주려고.
1: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0: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1: 아,
0: 곡 부르셨나요?
1: 심청가 중에 그 타루비라는 대목인데 이제 딸을 잃은 신봉사가 그 망사대라는 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타루피라고 이제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거든요. 심청을 기리는. 그러면은 매일같이 그 낮에는 그쪽 비석에 가서 울고 밤에면은 집에 들어가서 막 울고 요런 이제 슬픔을 표현한 그런 소리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 대목을 부르는 걸 듣고 아, 나도 저 곡을 나의 18번으로 만들고 싶다.
0: 애창곡으로.
1: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부족하고, 연습해도 부족하고, 잘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공연도 그 대목으로 해본 적도 없고, 예, 무대를 서본 적도 없었어요,
0: 아,
1: 사실은.
0: 그래요?
1: 네네. 그때 처음이 이제 대회였던 거거든요, 타루비 대목이.
0: 어머.
1: 그랬는데,

0: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1: 느낌이 와요?
0: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이걸로 준비해도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대목으로 상까지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작년엔 어떤 곡을 불렀어요?
0: 작년에는 이제 어사출도라는 대목이었는데, 어사출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연도 진짜 많이 했고,
1: 아, 더 자신감 있는
0: 네,
1: 노래였는데.
0: 딱 자신감 있는 대목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 첫 도전하는 대목으로
1: 네.
0: 상까지 받으니까, 네.
1: 이제 고수의
0: 더
1: 경지에 올랐다.
0: 부담스럽습니다.
1: 예.
0: 아직
1: 안 들어볼
0: 멀어서.
1: 수가 없죠. 저희도. 예.
0: 아, 예.
1: 장원 타셨는데, 한번. 그렇게 아껴왔던, 한
0: 네.
1: 번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그 곡으로
0: 네.
1: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불러주세요.
0: 네, 그러면 그때 의심 봉사는 출천대요 딸만 잃고

0: 했니? 녹음 방초시절이로구나. 뭐 이렇게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1: 약간 어사출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0: 네, 완전히
1: 느낌이라서
0: 다른, 네, 그런 소리죠.
1: 굉장히 색다르네요. 왜냐하면 패왕별이에서의 또 그런 힘찬 모습, 네, 이런 네, 모습 보다가 네. 굉장히 구슬픈 네, 이 대목을 아. 딱 들으니까
0: 네, 네.
1: 오, 와 너무 잘
0: 개인적으로도 말씀해주신 대로 네. 어사출도나 네. 뭐 어떤 그러니까 와. 남성성이 좀 보여지는 소리들을 네, 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소리 네.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슬픈 대목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1: 네, 네 또 새로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동안 창극 뭐 패왕별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메 등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또 해왔었고 네. 또 국립극장 마당놀이, 마당놀이 모둠전 춤풍이 온다 네. 이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건 다 기억에 남겠지만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간다거나 좋아하는 작품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국립 창극단에서 했던 이제 패왕별이를 네,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1: 아, 아직까지는 그 작품이 네. 뭔가 정복원의 인생에서 전후로 딱 나눌 수 있는 기점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을 함으로써 국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이제 인식을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던 그런 네.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도전해보는 경극과 소리의 어떤 결합이다 보니까
1: 네.
0: 소리는 소리대로 힘든데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경극의 동작들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 외에도 계속 막 한 7, 8시까지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 패왕별이 덕분에 국립극장 네. 마당놀이 춤풍이 온다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0: 그때 당시 패왕별이를 초연을 국립극장 그 달오름극장에서 올리고
1: 네.
0: 이제 재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CJ
1: 토월극장
0: 네, 토월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던 중에 준비를 하던 와중에
1: 네.
0: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당놀이 뭐 춤풍이 온다라는 작품을 준비할 중이다
1: 네.
0: 뭐 역할이 크진 않지만 해볼 생각이 있냐 그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1: 네.
0: 근데 마당놀이는 워낙에 레전드 그렇죠. 작품이다 보니까
1: 네.
0: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네, 연락을 마침 주셔서 당연히죠.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니 뭐 마당놀이까지 섭렵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남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어떤 쪽이에요?
0: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1: 네.
0: 사실 창극 배우라는 어떤 인지도가
1: 네.
0: 사실 일반적인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들에 비해서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1: 아직은
0: 네,
1: 네.
0: 보여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창극 배우들도 일반적인 배우들처럼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0: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 목표가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부터는
0: 네.
1: 김준수, 유태평양, 서희철 씨와 함께 창극 살로메로
0: 아,
1: 전국
0: 네.
1: 순회를 시작하냐고요.
0: 네네.
1: 이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또 창극으로
0: 네네.
1: 만나는 작품이라서
0: 네.
1: 일단 또한번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야, 약간 창극이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 원작들을 바탕으로
0: 그렇죠.
1: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 살로메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작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배우들끼리의 호흡도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1: 네.
0: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온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연출에는 김시화,
0: 네.
1: 극본의 고선웅, 작창 정은혜,
0: 네.
1: 의상은 또 이상봉 디자이너가
0: 아, 네,
1: 맡아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번 살로메의 어떤 관람 포인트를 좀
0: 네.
1: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0: 뭐, 살로메가 공연될 때마다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이번에는 이상봉 선생님의 어떤 의상이 리뉴얼이 돼 간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아직 직접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연습이 시작되면은
1: 네.
0: 가서 뭐 구경을 할수 있지 않을까.
1: 네네네.
0: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살로메의 음악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면은 하고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질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전국순회 살로메로 이제 8월에 공연을 마치고 나면
0: 네.
1: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또 하게 되고요.
0: 네.
1: 그 이후 연말까지 또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지
0: 아,
1: 계획을
0: 지금
1: 여쭤보겠습니다.
0: 또 연말에 하반기에는 그 작년에 했던 공연이기도 한데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 다정이 세상을 누리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했던 재공연을 국립극장에서 다시 올리게 될것 같고
1: 네.
0: 그 일정이 또잘 맞으면은 마당놀이를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1: 올해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 빡빡한
0: 네.
1: 스케줄이네요. 예,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0: 네, 맞습니다.
1: 싶습니다. 예. 올 여름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로 관객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0: 네.
1: 끝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보건 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소리로 폭넓은 연기 활동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정보권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0: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기획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위로와 연대의 노래인 아리랑을 위로의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선보였는데요. 1926년 개봉한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과 당시의 유성기 음반 속에 담긴 아리랑부터 국가적인 축제를 거치며 대중의 응원가로 거듭난 아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담은 아리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연계 특강, 노래 너머의 아리랑도 진행합니다. 아리랑은 어떻게 민족의 노래가 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열리는 아리랑 당신의 노래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아리랑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코어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2: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3: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운동해.
1: 봐봐, 잠깐 너무 멋있고 나
2: 너무 멋있지. 해나 해나 먹어봐야지.
3: 내가 해나 먹어야지.
4: 무용하면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3: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넷!
5: 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2번, 3번, 얼, 4번. 2번, 3번, 얼, 4번.
6: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요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응.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요렇게 올려야 돼.
3: 선수 오른손 하나, 아, 둘, 셋, 넷, 올라.
4: 한국 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모라.
4: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 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6: 올리고 감고 하려고
7: 네,
6: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8: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4: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2: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2026년 두 번째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국악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여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 오늘 무대는요,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가 준비한 믹스 앤 하모니입니다.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는요, 전통 소리와 그리고 서양의 아카펠라를 결합해서 새로운 음악적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팀인데요. 서울 숲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하모니의 무대. 여러분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많이 기다리시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큰 박수로 토리스의 믹스 앤 하모니 맞이해 주세요.

0: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와, 여러분 첫 곡부터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국악 보실 때 꼭 우리 추임새가 꼭 필요한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 좋다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경기민요 중에서 태평가를 국악 아카펠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주지 거지 언지 우지 배요 낙지 각지 철지 언지 은지 덕지 수지 차로 함지 표지 내지 배요

절대 안 돼. 그 한지 표지 내지

30평짜리 내 집에 지지지지지 거지 거지 부지배우 지지지 철지 지지 거지 거지 30평짜리 내 집에

하는 듯 단풍왕이 죽시를 몰고 단풍왕이 죽시를 몰고 지지지지지지지 거지연지 우지배우 딱지같이 설지연지 은지덕지 설지차로 함지포지 내지려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

0: 평상시에는 이 곡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서울숲에 온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들을만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국악 아카펠라다 보니까 이 아카펠라는 뒤에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노래도 했다가 또 반주도 했다가 춤도 췄다가 연기도 했다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 관객분들이 박수를 조금 더 길게 쳐주시면은 저희가 숨쉴 구멍이 조금은 생깁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근데요 여러분 또 이때 잠깐 또 저희가 자랑을 조금 하자면은 국악 아카펠라는 저희 토리스가 국내 유일하면서 국내 최초입니다. 오! 아. 역시 센스 있게 박수를 쳐주셨어요.
1: 네.
0: 자 이제 신나는 곡으로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조금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우리 하늘이 감동해서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인데요. 그 대목을 저희 아카펠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봐라.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라 보아라.

0: 끔적끔적 하늘이 반은 눈을 본적 떴구나.
1: 아버지.
0: 정아.
1: 아버지.
0: 정아.
1: 아버지.
0: 아이고 내 딸
1: 아버지. 아버지. 네. 와, 방금까지 창부타령 그리고 태평가 제비노정기 마지막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의 소리가 아카펠라와 비트박스를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감각으로 또 재탄생하는 무대를 만나보셨는데요. 저는 아까 국악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 민요를 하는 소리꾼이에요. 네, 그래서 소리꾼으로서 정말 이 팀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경기 민요를 하는 소리꾼도 있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음과 리듬 그리고 에치하스의 역동적인 비트박스가 더해져서 이 국악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뛰어난 비트박스와 그리고 토리스의 화음이 만나서 이 전통 음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연의 후반부에서는요, 이 국악과 아카펠라가 어우러진 더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전통 민요의 흥과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이 풍성한 울림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의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 아카펠라 팀 토리스에서 퍼커션을 맡고 있는 비트박서 H하스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비트박스 공연을 보여드릴 건데 중간에 신기하거나 멋있는 게 나오면은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만 호응해 주셔도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Okay, everybody.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지금까지는 맛보기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박수 함성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트박스의 HRS였습니다.
1: 야.
2: 여러분 멋있으시죠?
1: 너무 잘하죠.
2: 우리 HRS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1: 아니 무대 뒤에서 있는데 네. 여기 관객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시니까 네. 살짝 샘이 나더라고요.
2: 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1: 아, 정말요?
2: 그래갖고 저 조금 질투가 나가지고 보컬 라인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퍼커션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갖고 우리 비트박스를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네. 우리도 조금 열심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이번 무대는 저희 네. HRS씨가 없이 오롯이 저희 목소리로만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기대되세요? 호응 잘해주실 거죠?
2: 근데 보니까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좋다라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얼씨구!
3: 얼씨구!
2: 이렇게 안 맞아요. 얼씨구 하면 얼씨구 해주셔야죠. 다시 얼씨구!
1: 얼씨구!
2: 절씨구!
1: 절씨구!
2: 잘한다!
1: 잘한다!
2: 좋다!
1: 좋다!
2: 좋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시죠. 제주민요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역시 오늘 관객분들이 최고예요. 아까 전에 질투 난다 그랬더니 네. 지금 박수를 크게 쳐주셔가지고 조금 아기자기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HRCC 모시고 이제 또 완전체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번에도 또 실이랑실근으로 좀 재미있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도 우리 JTBC 풍류대장에서 아까 전에 첫 번째 곡도 유명한데요. 이번 곡도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흥보가 박을 타는 대목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라고 준비한 곡이니까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좋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만 믿고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0: 여보게 마누라!
1: 예?
0: 톱소리를 어서 맞소!
1: 아,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했는데 아, 배가 고파서 못 맞겠어!
0: 배가 정 고프면 허리끈에 졸라를 매서
1: 자, 어서 해봅시다!

0: 저기 놓고 보니 박통속이 휑 비고 웬 개투짝이 쏙 붉어지거든. 풍보가 어이없어. 아이고 포기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어떤 도적놈이 박속은 싹 긁어가고 난 뭐 조상께를 갖다 놨구나.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1: 아이고 더 죽겠는데 왜 불러 죽겠어.
0: 네가 어디서 갖다 내다 버리소.
1: 아이고 그래도 여기 우리 서울숲까지 왔는데 한번 열어놔 봅시다.
0: 아니 이걸 열어가지고 좋은 것이 나오면 좋거니와 만일에 굳은 것이 나오면 어쩌려고 이거 열어보려고 한가.
1: 우리 국악 주간에 이렇게 관객분들도 박수를 잘 쳐주시는데.
0: 아이고 감사해라.
1: 우리 열어봐야죠.
0: 아, 그럼 한번 열어놔 볼까.
1: 그래
0: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이러고 보니 쌀이 하나 소봉 쌀봐라 해노의 자식들이 달려들어오고

0: 자, 오늘 이 곡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1: 복 많이
0: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아,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지금 우리 옆에 보니까 땀이 아주 줄줄 나고 있는데
1: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0: 아, 정말 우리가 좀 신나게 해서 그런가 네.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1: 어, 벌써 몇 곡 안 남았나요?
0: 몇 곡 안 남았고 한 제가 알기로는 두 곡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정말요?
0: 아쉬우시면 또 뭐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1: 공식적으로는 두 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0: 공식적으로는 두 곡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예, 예.
0: 네, 나
1: 예.
0: 오늘 반응 봐가지고 그냥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1: 네.
0: 조금 뭐, 한 번 더 남을 수도
1: 그쵸?
0: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관객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곡인데 저희가 신옹해야랑 쾌지나 칭칭나는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우리 관객분들도 옹해야를 같이 외쳐주셔야 되는데 혹시 목소리가 준비되셨을까요? 목소리 준비되셨어요? 한번 해볼게요. 옹해야
2: 옹해야
0: 어절시구 말을 잘 들으셔가지고 옹해야만 외쳐주시면 되는데 어절시구도 자 어절시구로 해도 여러분들은 옹해야 외쳐주셔야 됩니다. 옹해야
2: 옹해야
0: 어절시구
2: 옹해야
0: 잘도 한다
2: 옹해야
0: 예쁘다
2: 옹해야
1: 뭐라고요?
0: 또 여기도 반응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옹해야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1: 어이시구
0: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여러분 공식적인 마지막 곡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토리스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더 크게 해주셔야 그 성은의 힘입어 특별한 무대 한 곡 더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시작! 네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아. 앵콜곡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또 이렇게 앵콜 외쳐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죠.
3: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떤 곡을 해야 되나. 아유 좋습니다. 이제 주말이고요. 또 6월이고 또 여러분들 훌륭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행복한 시간이었나요? 네 오늘 공연이 우리 국악이 일상에 여러분들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마지막 앵콜곡으로는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댄스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또 댄스라고 하면 너무 기대하실까봐.
3: 기대하실 수도 예. 있는데 저희 사실... 기준에서만 댄스이고 또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댄스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앵콜곡은요 강강술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일.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봄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살펴보니 온 초동남에 가득 빼던 구글 두둥 두리둥 둥둥 어디야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네.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네.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0: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기도 했고 한데,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에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0: 제가
1: 않습니까?
0: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1: 들고요.
0: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기네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1: 갑자기 뭔가
0: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0: 왜냐면
1: 있습니다.
0: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할
0: 아니,
1: 거고.
0: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1: 아,
0: 해서
1: 네.
0: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1: 네.
0: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0: 네.
1: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0: 네.
1: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0: 네.
1: 제가 이제 도전할 때좀 힘들긴 했었는데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0: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0: 건강하십시오.
1: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1: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0: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0: 늙어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1: 다 좋지.
0: 어하 세상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 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대라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허드렁거리고 어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소,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뭐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0: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 그걸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맡는 그 역할을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1: 이게
0: 뭐
1: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 스님께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0: 그죠. 저희
1: 엄청
0: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늠의 선생님이었고,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섰었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0: 맞아요.
1: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제 앞에서는 막뭐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제 건너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더 굽혀야 될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0: 달라.
1: 달라도
0: 맞아.
1: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쳐보면
0: 좋아요.
1: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1: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0: 맞아.
1: 전통의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1: 지지 않을 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0: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맞아요.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그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긴긴 만지새 노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무대는 성악전공 친구들이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무대를 보여줬네요.
1: 네, 듣는 재미와 보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중

0: 력과 또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 실력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끼가 가득한 그런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전통 예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립 전통 예술 중학교 친구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대도 성악 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소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 한마디로 이런 팀이다. 소개해 줄 친구 있나요?
1: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뭉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팀, 그게 바로 저희 성악팀입니다.
0: 오, 에너지.
2: 그러니까요. 예. 소개부터 정말 성량이 남다르다.
0: 맞아요.
2: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성악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1: 저희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친구들이 가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처럼 평소에도 노래하는 성량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2: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판소리 발성하고 클래식 발성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전문적이다.
2: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를까요?
3: 클래식 발성은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소리 발성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있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을 떨거나 꺾거나

0: 섞는 등 판소리만의 독특한 창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1: 오, 오. 일목요연한 설명이네.
2: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3: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교내 공연, 대회, 외부 초청 공연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대에 서는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네. 다른 학교는 숙제했어가 기본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습했어가 인사예요.
1: 숙제 체크가 아니라 연습 체크를 하는 거구나.
2: 아니 그러면 좀 쉬는 시간도 다른가요? 쉬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아마 뭐 간식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하네요.
4: 시간에도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5분만 연습하자 할 때가 많아요.
1: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4: 네.
1: 그땐 좀 놀아야죠. 에이, 수다도 떨고.
4: 에이, 저희한테는 연습하는 게 쉬는 거예요.
1: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좀 쉬어야지. 한창 이렇게 얘기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예.
2: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전통 예중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전 처음에 이제 합격 발표 났을 때 기억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 네,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가 합격! 두 글자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1: 난리 났겠다.
5: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다가 고장 내버렸어요.
2: 아이고야.
5: 아직도 그 키보드는 저희 집에 합격 기념 키보드로 남아있습니다.
1: 추억이니까.
2: 고장 났을지언정.
1: 키보드 볼 때마다 그때의 환희와 감격 이런 걸 떠올리고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네. 아 좋네.
2: 우리 성악팀 친구들은 얼핏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장기 같은 거 있을까요?
3: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1: 뭐예요?
3: 바로 음악 단체 줄넘기입니다.
1: 음악 단체 줄넘기?
3: 네.
1: 아 그럼 음악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6: 네. 시작.
7: 신년 맞아 내려온다 자장 자장 장장. 신년 맞아 내려올제 별년 맵시장이 좋다 모란세금에 환자창 내 활개 쩍 벌려있든 마부 유랑 닮아 덩덩 그렇게 싫었다.
1: 야,
2: 야~ 잘 맞았다. 딱딱 맞네요.
1: 한 몸 같아요. 한 몸.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노래하면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1: 잘했어요.
2: 예. 정말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2: 그리고 끝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5: 판소리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빛나. 힘들고 자신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고 멋진 소리로 우정도 잃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 전공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임건우입니다.
1: 아이씨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구호광현입니다.
0: 아이씨고.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오승원입니다.
0: 아이씨고.
4: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도윤입니다.
0: 아이씨고. 아이씨고.
5: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지아입니다.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배룡민입니다.
7: 아이씨고.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심하연입니다.
8: 타악과의 장점은 신나는 과락과 활기찬 에너지인데요. 혼자 할 때도 멋있지만 다 같이 할 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9: 저희는 사람들이 국악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거예요. 오늘 공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8: 화이팅!

0: 무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네. 팀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판굿은요. 연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체력 그리고 또 표현력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니까 왜 타악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연극 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가마 타고 큰 길로 가시자니까 얼른 갑시다.
1: 괜찮아.
0: 이 골목은 험한데요.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1: 걱정 마. 험한 꼴은 그동안 충분히 보았으니까. 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살구나무야, 넌 정말 여전하구나. 꼭 어제 본 것처럼.
0: 아씨!
1: 왜 그랬니? 가엽게.
0: 제가 꺾은 게 아니야. 깜짝이야!
2: 야, 이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0: 누구세요?
2: 이 살구나무의 정의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가씨 니시오? 이 골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 다 피지도 않은 꽃을 꺾었어?
3: 김생활은!
2: 난 여기 없는 거요.
3: 김생활은!
4: 김생활은!
2: 오!
3: 어?
5: 아,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셨나? 분명히 근처로 바람처럼 사라지셨는데.
6: 그러게, 봄바람처럼 나무가 되셨나? 도통 모르겠네.
1: 아니, 우리 애가 시집을 가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7: 아니, 이 마을에 김생어른처럼 용한 글쟁이가 어디 있다고 또 숨으십니까?
5: 우리 막둥이가 올해 삼재야. 김생어르신, 충문 좀 써주세요.
7: 난 한양으로 급히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요.
6: 아니, 시는 나중에 한가할 때나 쓰시고요.
1: 말이부터 해결하셔야죠.
5: 잠깐!
3: 안 오시면 우리가 끌어냅니다.
2: 이런 젠장! 이거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5: 연애?
7: 연애요?
6: 아, 이 고은아 신리이시랍니까?
2: 어허! 귀하신 손님들이시니 무례하게들 굴지 마시오. 아가씨, 이건 내가 가져갑니다.
0: 김세월! 우리 아씨 건데! 아씨,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0: 아가씨, 당신을 찾고 있었소.
1: 저도 기다렸습니다.
2: 와! 아이고, 좋다.
3: 아이씨가!
4: 얼쑤!

0: 와, 정말 노래 또 연기에 진짜 이 살아있는 표정까지 네. 너무나 저는 이 압도적인 무대에 매료당했습니다.
1: 빠져들더라고요.
0: 완벽한 무대였고 네. 이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 연극 전공이잖아요.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과이고 어떤 걸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음악 연극 전공은 연기뿐만 아니라 발성, 신체 훈련, 전통 연희까지 다양한 수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종합 예술인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아, 멋지다.
1: 어쩐지 실력이 탄탄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리고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누구 있어요?
1: 일단 지 선배님.
0: 지 선배님? 네. 지석진 씨? 제 닮은 거예요?
1: 지드래곤 선배님.
0: 예. 권지용 씨가?
1: 선배님이에요.
0: 와, 대단하네.
1: 그리고 또 있어요.
0: 누구요?
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0: 요즘 대세?
1: 요즘 대세 박지훈 배우도 선배님 맞아요?
3: 맞아요.
0: 아 진짜 여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네.
1: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진짜
0: 나오겠네. 네,
1: 우리 아는 척 해줘야 돼요.
0: 네 진짜로.
1: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두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중학교 전공 중에 음악 연극 전공은 사실 흔치 않아서
0: 맞아요.
1: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음악 연극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4: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많고 다른 뮤지컬 한 편을 또 보다가 예. 너무 멋있어서 꿈을 키우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계긴 다르지만 또 꿈을 이룰

0: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악 연극 전공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아 여기구나 싶어갖고 또 지원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예, 되게 얌전해졌네요. 아까 그렇게 출삭거리더니 그래 이게 연기구나.
2: 진짜 연기력이 네. 좋네요.
1: 나는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3: 네. 네. 전 살을 무려 5kg나 뺐습니다.
2: 오.
3: 근데 맨날 아침에 아빠랑 그 공원 가가지고 4kg 뛰고 예. 그리고 되게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1: 하루에 4kg씩 뛰었다고요?
3: 네, 맨날이요. 한 달.
1: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3: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컸었고 그 간절함이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2: 정말 꿈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1: 예.
2: 근데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라 보니까 반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3: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1: 예, 자유분방하고.
3: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맨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교실 자체가 무대 네. 같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좀 연극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나요?
0: 제가 부모님이랑 예. 얘기하다가 가끔 또 딕션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1: 딕션, 야 네. 그러니까 배운 자꾸, 사람이네.
0: 네, 그러니까 자꾸 또 연극톤으로 또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1: 어떻게 해요?
0: 엄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럴 때 막
1: 톤 조절이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0: 네 맞아요.
2: 뭐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인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또 방송을 아마 또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4: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중학생은 또 저희뿐이에요. 네. 외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대에 서고 또 다양한 전통과 공연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은 덤으로 있고요. 망설이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로 오세요.
1: 아유 예 설명 잘했습니다 아씨. 아씨 좀 받아주시옵소서.
4: 감사합니다.
1: 정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이 음악 연극 전공 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멋진 배우 또 종합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 네. 자, 이번에는요. 눈길을 사로잡는 움직임으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무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았는데요.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를 소개하겠다 그럴 친구가 있을까요?
1: 전통예중 무용과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호흡과 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승무의 깊은 숨결부터 궁중무의 우아함을 배우며 기술보다는 결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2: 어쩜 이렇게 우아해요.
0: 기품이 있네.
2: 그러니까요. 예. 무용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생활 습관도 달라지나요?
1: 네. 길을 걸을 때 자세와 호흡을 신경 쓰면서 걷고요. 네. 이제 유리창이나 TV 화면 같이 네. 비치는 곳이 보이면 갑자기 손 동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턴을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걷다가 동시에 턴을 돌아서 같이 웃은 적도 있고 네. 횡단보도 기다릴 때 무용 자세를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0: 아, 무용 자세는 어떤 게 무용 자세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한번 보여주세요.
3: 서 있을 때.
0: 발을
3: 이렇게
0: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
1: 그 발레 전공 친구들은 그렇게
0: 아니 발레가 이렇게 하는 거.
2: 네. 무용 전공 친구들은 또 사진 찍을 때도 남다르다면서요?
1: 맞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팔 뻗고 다리 들고 포즈를 취해서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0: 뭐 이렇게?
1: 네.
0: 아, 진짜. 그럼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네. 없으니까 포즈

0: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솔직하게
1: 사진 찍는 다 생각하고 예.
0: 제가 찰칵찰칵 세 컷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1: 아 사진 찍을 만 나겠어요. 예, 하나하나 예. 다 달라서. 근데 무용은 또 유연함이 정말 중요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예. 막 제가 듣기로는 힘들어서 정말 뭐 우는 친구들도 있다.
0: 그래요, 맞아요.
1: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네. 저희 스트레칭 할 때마다 네. 선생님께서 누르셔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스트레칭 하다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발을 툭툭 친 적도 있어요. 힘든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저희 다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멍들다 보니까 네. 멍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0: 아이고. 아, 그럼 뭐 얼음 찜질 같은 것도 하고.
2: 네.
0: 그리고 또 무용과 친구들은 파스를 그냥 달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3: 네. 파스는 무용인의 생활 필수품과 가깝습니다.
0: 그래요?
3: 붙이는 파스, 뿌리는 파스, 손목, 발목 보호대를 매일 들고 다니기도 아이고. 하고 아이고. 가끔 친구들이랑 너 그 파스 써봤어?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용과 대기실이 아니라 약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야.
1: 얼마나 또 노력을 했으면 예. 또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무용 말고 다재다능하니까 혹시 K-POP 댄스나 아니면은 나는 좀 개인기가 좀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3: 저희 다 같이 준비를 하나
0: 해요. 아, 다 같이 하는 거?
3: 같이.
0: 어떤 거예요?
3: K-POP 댄스.
1: K-POP 댄스. 댄스.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 네.
0: 그래요. 그럼 한번 자, 준비 한번 해 주세요. 네.

0: 잘하네. 진짜. 역시 무용관 다르네.
1: 그러니까요. 조용한 무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끼도 넘치고 진짜 매력 부자 우리 무용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더 멋진 무용수로 커가길 응원할게요.
0: 네. 자, 다음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둘, 셋.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열매, 장시우입니다. 단지 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저희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저희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
3: 향사생활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저희 학교의 예술관입니다.
4: 예술관이요?
3: 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죠.
2: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친구들의 열정과 실력 마음껏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열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대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멋진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은 씨, 저희 네.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판소리 나...

0: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또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머리맛 지불하여 일시의 동남 통일
1: 얼씨구
0: 추육대경 탄시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도 난층이란 많이 노래 두었다는 통우하느니라 일찍 죽여오를 타고서 성정궁 향장을 불러 노이대로 남병산 많이 올라 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대가리 목을 댕그릉이오라 사상정봉 양장수향 청대금을 베껴들고 피신상마약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복명간대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하락해가 서있고
2: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허니 중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3: 그렇지.
2: 모사는 운제비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들 아니하리 그때여 한나라 유현도

0: 이건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데
1: 뭐?
0: 도원이
1: 헤이. 다
0: 의대인곡
1: 헤이.
0: 한나라 다견지라
1: 헤이.
0: 우상 존 봄이 드나 붉은

0: 아침 노을에 물을 들였다.
1: 다 좋다.
0: 지난 날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룡장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대역 몸은 피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진은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충신 원대디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퇴끌을 넣은다 황근적을 평란하니 동탁이 이루어나고 동탁 다들 평정근이 이과기 따르를 짓고 이과을 평정으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연 선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을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중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니라.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역이요 관장과 와륜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유현준은
1: 좋지.
0: 신장은 팔차기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1: 다
0: 차고 기하며 수수과슬 영웅이라
1: 제의
0: 총로만 상계 없으시고 그 뒤에 또한 장군들 위를 본기 신장원 곧 자기네 퇴곡 홍근운 삼각소 청주홍도 빗겨들고 척도만상에 두려우시한

0: 혼장일식 분명하고
1: 다치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은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꽃에 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도 벌쑥 들고 샘보마상은 당당기도 피연저 서락을 이때는 그원한 8년 충춘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경계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타하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 하고 송죽은 광지로다
1: 다지헐
0: 석득포용은 고립수 잡혀있고 정송은 천고절 부른 이치할 띠었으라 신문에 다다라 무르헐 다디며 공자야 선생님 배웁시냐 동자여 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공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 띄워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중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 짜오댕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여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로 할 우리 사과는 한쪽 금지 오겹이라 저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소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러다지를 아니 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썩 지르면 폭명이 재주가 있다거나 전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독그리로 결박하야 신녀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흔들기 깜짝 놀래 아. 이떡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득 어떤 법이 없는지 은왕상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유상을 포려하고 위소의 왕래 하은지 삼고초려감 부어시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탈이고 문 밖에 버거홀 이스고 동정을 기다려라
2: 군사들이 승기내어 주륙을 쟁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소름 키우고 곡하는 놈 이야기로 흐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잠그드다 턱깬 놈 처처만은 등중허거 평로직 장의 불행이라 장하고 한군사 전리

핸드 시우르 몰다.

군사하는 말이 아나 이에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하 대세를 바라는디 왜 이놈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여 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소름을 들어봐라. 고다

천망극기로구나.

기다리고 바랬다가 서산에는 기울어 진이 출근망기 몇 보지며 바람 불고 비죽

이나 서주 홍안거래

맺혔구나. 초총 한도를 들어가 메우고 육전수지

거들면 기니 자서 안장을 하며 골퍽 사재앙 그 흐유

뛰며 후여 쳐 날려주기가 뜨그란 말이냐 사친 시비시로

상황을 살펴보랴 할제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며 울음을 운한디 이것이 바로 적벽강 새타령이라 하던 것이었다.

군사 완주라는 새가 되어 초승상을 원망하여 지지해고려구도 지라

천척촌조여 산구량은 쇠지인 거여 존배 노력이

내가 먹고 주려느냐 노을 처바람 말기 철망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 말어라 무거워지네 무거워지네 저주

가자 저개구리 운난 끝에는 겁낸 장졸

소리가 묘해도 해도 사설 많은 저 알미새 순금 갑옷을 헛다루 살도 맞고 장흐도 찔려 귀하는 골모를 대야 내 땅 장어

0: 해를 주사 주만 뾰족한 저 친구리로
1: 해줬다
0: 소탱핀 고모단고
1: 해줬지
0: 부르며 때 그르르르 내리며 꼭 뻗대 그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나 오지를 마라.

0: 조조 듣고 대답하되 동지의 일양이 희생의 기후 동남풍과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제 약속을 기다릴 적에
1: 알소.
0: 그때의 오나라 황제는 이제와 서른 아니고 청룡알기 선기장에 삼승옷 꼭 배달하고 감여울 바람을 맞춰 지극총 소리하고 은은히 떠들어오니 조조가 오고 피하여 장주 날이 어지른 말이

0: 쫓아내고 와라. 황공 보이기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잃고 저기 온다. 천구가 천구가 아니고 와라. 대소원이 청옥이 여짜오되 불량을 실은 배량이면 선체가 온중할 때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그 속에 간괴 있을진대는 어찌 회피하오니까. 조조가 그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방세가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는 지난을 들어서진 말랍신다. 이 마을이 제대로 봐도 뜻밖의 사람 개가 피르르르르르르 문빙 맞아 떨어지고 황계 화선 이십초 그 왕부 승계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둘둥둥둥 내공지도 좌우 왕선 부디 동남풍이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몰이 펑 전기가 따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 물이 퍼서 오 조각 밖에 나도 세 번을 불러치니 화염이 중요 공상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정성 뒤뚱도 대우하지에 공청할 땐도 사고 대구비 삼반다리조 반행량 방어가 부대가 무리가 기치 헐 장막 쪽쪽 화전공전 방패향과 깨어진 동루구 금발장 바람센 따발근 북진 빙가리 횡그리 횡기 막을 철열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화강이 얼룩한 수만전선이 간 곳이 없고 적벽강기 불빛이 날리가니 가련할 손 백만 군병원 날로 내려
1: 얼씨구야
0: 못하고 몸이라 곰딱 달싹 못하고 손 맥히고 기 맥히고 산도 많고 장애도 일년 앉아죽고 서서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패죽고 맞아죽고 기타 죽고 승려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폭장 덜컥 살에 맞아 무례가 퐁 빠져 죽고 바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섭게든 빠져서 빠져 등 터져 오사급삼 물사 다리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댁댁으려고 불나 불산 납상아 약하상 광광 무단이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거의 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또 큰 놈을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1: 부지르어
0: 부시르 그러더니만 어짜이지기를 칠놈더라.

0: 사전 다급은 반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전 든지라 와서 가서 까불아 꼼꼼히 가서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토대 끝으로 뿍뿍뿍
1: 어씨구야
0: 키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삼대 독자의 아들이오 제발로 뿌는사지여가지고 빌다무레가 퐁! 헛금이 오르르르르 또 한 놈은 배전으로 오르르르르르르르 퉁퉁퉁 나가더니만은 고향 쪽을 바라오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은 할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나 배고리다 빌다무레가 퐁 벚금이 오고르르르 또 한 놈은 그 통에 한가흔지라고 해지오를 반양배다가 죽고 직산물사 대회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들어 불며 적금 조종 그암 또 남날개 도송구 독반을 척벽 풍파에 떠나갈지 일등 명장이 쓰리뜨거하고 날린 향수가 무주원이로구나 화전 공정가는 소리 여기서도 비르르르르 저기서도 비르르르르 허저장유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천방지축 달아날 황교 화열을 모름속 쫓아오며 외눈발이 붉은 홍포 입은 놈이 조준이라 도망 말고 쉬 죽어라 전봉대장 황계라 호통 조조정신이 금마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디 가자 갔다 그러면 동사 그다 여봐라 중우가 예 추윤원숙이 죽지 뻘 못한 알았더니 바노 오늘 보니 족제 뽑으려나 보다 이 말이 왜 퇴불이 저전이 돼야 앞으로는 원한이 가고 적벽강으로 우두둑 우두둑 들어가니 이거 웬일이야 정옥의 여자 우대 성상에 발을 거꾸로 닿았어 근제골 그 타겠느냐 발 모아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2: 공명이 완보로 단에 올라 분양 헌자 고곡 단하에 귀자하야 조용히 앙천 암축하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소 수레방으로 깃발이 벌벌 바람을 넣든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0: 버려라.
1: 아, 얼씨구.
0: 머리 풀고 밟은 자.
1: 아, 안녕하세요.
0: 학장이론.

0: 땅콩 타느내려 양막뒤로
1: 어이씨고
0: 가만 가만 아. 남녀 오경실랑
1: 얼씨구 하나 둘셋 하나
0: 황천

0: 낙지역. 자, 자. 고강변을 내려 할지. 자, 자. 그때여 조자룡은 군사 백명을 배우실고 오강어국 선생 보기를 기다리다 공명을 안고 동부고 반겨뛰어 내려와 공명전 예하의 여자오대 선생은 이방 진중 평안이 단역 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기어요 자룡 손길 톱수
1: 톱수 다
0: 잡더니 현주의 세옥체의 평안 하옵시명 체장 군조리 무사화
1: 얼씨구 다 얼씨구 다
0: 함께

0: 떠나간다.
1: 그렇죠. 얼씨구 다.
0: 아, 또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잘하네. 예. 역시 명고요. 요즘은 제가 바빠갖고 잘 못 만나서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당시에 제 북을 쳤었던 뭐 그 전에도 제 지정 고수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요즘 서로 바빠가지고 서로 뜸했더니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그냥 제 호흡 딱 알아가지고 소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징하요.
1: 네,
0: 역시 북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때 오 나라 주유는 노숙다려 말씀하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능동 때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보아도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1: 그렇죠.
0: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오릴까.
1: 얼씨구.
0: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1: 그렇죠.
0: 이 말이 지든 받은
1: 얼씨구
0: 멀지 못하여 일시의 동남풍이
1: 얼씨구
0: 추육대경 탄시와 이 사람의 조항은 귀신도 난층이란 만일오래 두었다는 통흥하느니라. 일찍 죽여오를 타고서 성정궁 향장을 불러 노이대로 남경산 많이 올라가 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제칼에 목을 댕그릉이오라. 사상정봉 양장수향 청대금을 베껴들고 비신상마약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간대 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하나게가 서있거나 저봐라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는 거야. 저 군사 여자오대 선생이 제기내고 바람을 얻은 후은 머리 불고 밟은 제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기 것이 옳네이다. 남평산 빨리 내려간 노구를 당도은 원근 장파 물결이
1: 얼룩
0: 수조리 서 있거나 여봐라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던 오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할 수 있소마는 유표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1: 그렇죠.
0: 자 이길 일못이 자 이길 일못이 강하는 매인매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나

백다지 오상연어량 금상공 가는 길이 만다의심을 하였더니 만다의심을 하였더니 뚝박 어떤 사람 피발을 도수는 내려오니 강하는 맹대 이런 대장이 나오는디 너는 소상한 물결 같고 이는 허리 고무팔에 서렁섭적 따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그지 하지 그지 있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사르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입니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기 네 배를 더디져 공명 단배 못 잡으면 대중은 내부남을 대가리는 녹을 댕글어 비영이 물에 풍동 뒤에 채면 어먹고 원이 될 것이 어서 급히 배질하라 사공이 겁을 내요 탓 감은 오지를 어째 거기야 거기야 거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사르같이 떠나갈 적 심리 단강 떠난데 공명 담배가 분명커는 저기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우리의 도둑 정례하오 공명이

0: 그렇지.
1: 자룡 불러는 말이 동옥 주도독이 나를 해으려고 아. 서성정봉 양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를 너희
0: 그렇죠.
1: 자룡이 말 듣고 선생아 나 무영여 나사이다.
0: 아,
1: 저기 원한 서성정봉아 너희 도둑살의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후회를 보자 해보아라. 우리 선생도 분재도 그 나라에 들어가요. 성공하고 고생을 하는데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국 화친을 생각하고 죽이든 난이 어련이고 내 수단이란 해보아라. 전의를 못 들었나 장판도 급싸움어 맹덕 80만 명 팔공산 조목비듯 일전의 다음이었구나. 정확한 이력 변주 네 어이 그저 우리 다 같이 일을 쓰고 벼락을 박았지 내 그 화살은 못 봐오리라. 장궁철전 매겨 들고 비정 비팔로 흉어 복실하야 하삼지 토도

0: 어때? 질끈 거꾸로 물에 푸!
1: 옳소! 아!
0: 또 한 개 쏘아 놓니 오던데 가루 늦었죠 뱃머리 빙빙 돌며 연밤모 안경상늑 그저 뒷뚱 뒷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3: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4: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5: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3: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이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오늘은 세 달의 국악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작곡가이자 거문고 연주자인 정대성 명인이 최근 독주회를 열었는데요. 자신의 독창적인 가락을 선보인 정대성류 거문고 산조를 선보여서 많은 눈길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대 명인에 의해 새롭게 짜여진 산조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하반기 국악계에선 다양한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앞으로 우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를 뽑는 대회부터 명인 명창의 자리를 놓고 기량을 겨룬 경연대회까지 종류가 참 다양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기량을 펼친 그런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였습니다. 심사위원과 100명의 시민평가단들에 의해서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은 그 영광의 얼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제가 2002년도에 전주대사슴놀이에서 대통령상을 타고 1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완창의 타이틀을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해왔는데요. 요번에 국창대회라는 대통령상을 타신 분들이 다시 한번 겨루기 시합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저를 좀 긴장시키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욕심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조상현 선생님의 심청과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올바른 정신과 아름다운 소리를 널리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쓸 것이고요. 더불어 전승도 함께 열심히 해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1: 어이! 심청을 배에 싣고 행선을 어여 나가는디
2: 서!
1: 배우마이 몇 번이며 지흐 무릎

0: 세허
1: 부정한 사후 사걸
0: 하이 수허
1: 물과 같이

0: 시
1: 오구알께 쟁용이라
0: 시나
1: 과연 구목 제비허공 추속 공장천 일색이라

대령을 모아 이제 물통헌 연후 후생은 번호를 받아 다 각기 여부는 예방 내 항우이 아닌가 하오식 후연체 소배 타고 나스린체 오봉에 청한 공수 구조로 돌아들고 혼자서 분노할 제도가 흔내 종고 해상에 패한 양수가 서로 돌아들어 어선대지 건네유고 공명의 탈조관은 동남북 패전해요 초조흥 백만 대병 주유로 화공을하니 패하니면은 너의 허리 그저 무골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 둥둥 두리둥 둥둥 심청의 물에 들어라! 심청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선인님의 토화동이 어디쯤이나 있소 토사궁에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리키나니 토화동이 저

없이고 어서 눈을 떠서 대명천이 다시 보고 좁은 곳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후사를 전게 없어서 어서 그 피곤해 들어라 심청이 고동마라 바람맞은 병신처럼 저리비틀 저리비틀 정신없이 나가던 이마자랑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눈을 감고 보고 미래 아드드드드드드드 만경양파

나지나 산이로구나.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 백로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기온이 적당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며 그래서 또 곡식이 잘 여무는 그런 때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는 고된 농사일을 잠시 놓고 추수 전까지 쉴 수 있는 휴식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난 여름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쳤을 텐데요. 우리 음악과 함께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윽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대금독주곡 상령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현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0: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1: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0: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2: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5: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5: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5: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5: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2: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5: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2: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2: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3: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5: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갖고.
3: 정녕 그렇단 말이오?
5: 예, 전하.
3: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5: 예?
3: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6: 예, 전하.
2: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5: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3: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2: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국악이 결합하여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도전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판 뒤집을 준비 되셨나요? 네! K 소리로 싹가름 조선 판스타!
1: 국악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정적이고 어려움이랄지 판소리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2: 설 무대도 없어지고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3: 편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4: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5: 찢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6: 그랬어 나 눈눈한 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0: 맛깔나게 살리기 쉽지 않거든요.
7: 곧

0: 이게 진짜 조선 판스타지.
1: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니만큼 공정하고 또 더 냉정한 심사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오늘의 심사 기준을 들어볼 텐데, 먼저 신영희 선생님.
2: 안녕하세요.
1: 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몇십 년 전부터 신영희 선생님을 배워왔지만, 네. 이렇게 한복을 안 입고.
2: 처음 일입니다.
1: 뭔가 남다른 각오를 하고 오신
2: 네,
1: 건가요?
2: 네,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장을 좀 했어요.
1: 양장?
2: 양복을 좀 입었어요.
1: 그렇죠.
2: 입어보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심사 각오 어떻습니까?
2: 심사라기보다는 한 판의 축제가 아닐까. 조선 판스타 이거 정말 좋거든요. 이 시기를 좀 축제 분위기로 했으면 어떨까.
3: 우리 신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좀 들뜬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좀 즐길 것 같습니다.
1: 똑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영기 씨.
4: 판소리나 국악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있지만 다른 장르와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저도 음색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판소리의 느낌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1: 맞아.

0: 이제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한번 매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외국 사람 중에 이런 반소리나 국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긴 있습니다.
1: 외국인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실 조선 판정단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스타일의 오디션이 펼쳐질지 한껏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는 여느 오디션과는 다릅니다. 굉장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도전자들이 무대를 펼치면서 자신만의 필살기로 반전 무대를 꾀한다고 하는데요. 판을 싹 뒤집어 놓는다 해서 판 터닝. 도전자들의 판 터닝도 한껏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전 합격 기준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별점을 줘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별을 획득한 도전자들은 15개 올스타로 합격이 되고요. 한 분이라도 별을 안 주게 된다. 10개에서 14개가 된다. 그러면 보류가 됩니다.
4: 누가 안 눌렀나?
3: 그리고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 50팀 중 30팀만이 살아남는 첫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1억 원의 상금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 아무래도 첫 번째 도전자라 많이 긴장되고 떨릴 텐데요. 어떤 분이 포문을 열어줄지 첫 번째 도전자 나와주세요.
5: 첫 번째는 많이 떨리나 봐.
6: 네, 첫 번째는 진짜 긴장될 텐데.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무대에서 꽃을 피우고 싶은 김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3: 첫 번째 김란이 씨의 무대 판 스타트.
7: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 무대를 보시는 관객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서 느낄 수 있게끔

0: 브라보.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란희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2: 첫 무대인데 긴장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긴장되죠?
3: 너무 긴장이 됐는데 네. 훌륭한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훌륭한 MC 신동엽 선생님을 먼저 뵐 수 있는 것에 되게 영광으로 두고 무대를 올랐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4: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저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점 내기가 힘들어요.
5: 꽃이 피고 또 지듯이
4: 그래서 나도 눌렀어요. 열심히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6: 판소리에서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저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외장목이라고 해요. 장외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해서 외장목이라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7: 소리에서 가요로 넘어갈 때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앞에서 모든 걸 쏟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또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3: 네, 감사합니다.
1: 판정단 여러분의 그 심사평 듣고 있는데 뭔가 조금 울컥하나 봐요.
3: 노래를 부를 때 관객보다 제가 더 막 감정을 쏟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도전자 김란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8: 너무 고생했어요.
4: 왜 우냐고.
9: 노래할 때는 안 울었는데?
10: 처음에 올라가고도 힘든 거다.
4: 그렇죠. 올라와서 부담도
10: 그렇죠.
1: 다음 도전자 역시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세요.
11: 와, 여기는
12: 오, 비장하다.
11: 소리 좋을 것 같아.
13: 네, 안녕하세요.
11: 오, 목소리 좋다. 오. 목소리 좋다.
13: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박성우. 이름 석자 새기고 가겠습니다.
1: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3: 이 돌을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0: 안중근,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0: 야, 철거. 아우.
1: 와, 진짜. 와.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우리를 벌할자 누구인가?
4: 아우, 이분 오스타 같은데.
2: 박성호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누가 안 눌렀나?
6: 내가 안 눌렀다!
7: 원래 뮤지컬을 하시나요?
5: 저는 뮤지컬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2: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뮤지컬을요?
8: 와. 네. 뮤지컬 영웅 제작자분들이 이 판소리와 믹스 버전을 지금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6: 해야 돼, 해야 돼.
8: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5: 아, 감사합니다.
2: 지금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 세진 신랑 박성우 맞아?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성우입니다.
7: 나 소름 처음으로 기차다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구상을 해갖고 나왔지?
9: 여태까지 제가 R&B 음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창법이 그라인드거든요. 그 긁는 소리예요. 그래서
7: 맞아.
9: 꺾기는 많이 해요. 근데 그 긁는 소리 하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5: 네, 사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7: 자신감
5: 참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나온 이유도 그거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 기대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한편의 국악 뮤지컬 같았던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0: 멋있다.
7: 저렇게 잘했어, 성우가?
2: 자, 다음은 국악계 여왕을 꿈꾸는 미녀 군단이라고 합니다.
11: 린트 더 와일. 저희는 한류 국악 그룹 퀸입니다.
12: 저희가 아주 강력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25년 가야금.
14: 대금 소리가 들렸구나.
2: 퀸의 무대 판 스타트.

0: 중이에요.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감사합니다. 오. 와.
1: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용기 씨, 오늘 많이 놀라던데요.
3: 아, 저 조선판 스타 너무 좋아요. 그 뭐랄까요,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보여준 팀인 것 같고요.
0: 퀸의 무대는 돈 주고 봐야 하는 무대인데 저희가 공짜로 본 것이 영광스럽다.
4: 특히나 이제 노래 선곡도 여자 아이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이 노래가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또 K-POP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우리 측대로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5: 100명이 막 관현악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운드가 비는 걸 하나도 못 느낀 거예요.
6: 첫 시작에 가야금의 그 농음이라든지 그 어떤 성음이라든지 혹은 대금의 소리 그리고 장구의 솔로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다 잘 보여줘가지고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7: 감사합니다. 가운데선 가을이지?
8: 네, 맞습니다, 선생님.
7: 졸업했어?
8: 네, 졸업했습니다.
7: 예, 얘기 좀 할게요.
1: 예, 예, 예.
7: 소리를 무지하게 잘해. 이런 거야, 우리 것이.

0: 올스타 받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1: 저희가 올스타 받을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정말 이 무대를 얼마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만의 색깔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0: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 국채를
2: 국채인가?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오.
0: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조선 탄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정철웅 씨는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해외 뭐 몇 개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누굽니다 할 때 저희끼리는 이제 흔히 이제 사기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 다녀오셨나 했는데 딱 듣자마자 그동안 쭉 다니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15개 별 올스타를 받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1: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리허설 때는 정말 잘 나와서 아,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15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아, 리허설 할 때?
1: 네. 그런데 막상 올라오니까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100% 제가 만족스럽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렇게 노래하고

0: 예. 소리를.
1: 축하해요. 이 어려운 신비 노래를 그 높은 음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높은 음으로 했고 가요도 그게 또 높아요. 잘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2: 눈 감고 들으면은 내가 바다 위에서 어부인데 고기가 올 때까지 누워 있다가 고기가 와서 신나게 그물을 당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4: 오늘 마지막에 드금도 하신 것 같은데. 아,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5: 잘했어요.
4: 아, 우리의 소리를 정말 만방에 떨칠 만큼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제 믿고 듣는 정초롬이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6: 정초롬 씨.
4: 네.
6: 멕시코 가자.
4: 네.
6: Let's go 멕시코. 아, 독일 독일.
3: 자, 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인 도전자 정초롬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판스타의 히어로가 되겠다는 각오로 나온 분이라 합니다. 과연 누굴지 궁금해지네요. 나와주세요.
7: 오, 안 돼!
8: 아스페 따뜻! 아, 저 금가동 뉴트리아 배우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9: 추징금이 어마어마해요. 갑자기 떠야 할 상황이 생기거든. 금가동 뉴트리아.
3: 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 뭔가 느낌이 다르겠죠? 준비되셨나요?
8: 네.
3: 김영웅 씨 무대 판 스타트!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때이어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 허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의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로 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내가 아는 춘향이는 그런 춘향이가 아니다. 떨어지는 눈물 한 톨에도 서슬퍼런 치조가 있는 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에 못난 내가 흠을 내었구나. 어이 알고, 춘향아, 춘향아!

0: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1: 근데 처음으로 약간 이런 게 없어.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영웅 씨는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배우이시다 보니까 연기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셨다라고 느꼈던 게 이 판소리라는 게 안일이 그리고 소리, 발림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리를 잘 못하지만은 안일이를 잘하면은 안일이 명창이라고 하거든요. 아. 안일이 명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해서 저는 별을 드렸습니다.
4: 맞아요.
5: 감사합니다. 예.
6: 기성 가수나 또 판을 하시는 소리가에 비해서 당연히 모자라실 수밖에 없는데 딱 한 포인트가 김영웅 씨에게 별을 누르게 한 포인트였는데 오 그대만을 했을 때 그 자 하나에서
0: 오 그대 말을
6: 그 자 하나에서 비브라토가 아주 자연스럽게 걸리면서 아 이분은 노래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인데 배운 적이 없어서 끝까지 이걸 연결 못 시키는구나. 그건 또 배우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노래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 가능성에 누르게 됐어요.
7: 아, 네. 예. 소리를 좀 하셔요. 목도 네. 좋고 음성이 좋구만. 그래서 아유. 소리를 좀 하셔서
3: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7: 아 오세요.
8: 너무 큰 원석이어가지고 더 다듬어야 지금 이제 보석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다듬는 건 우리 신영희 선생님 특기십니다. 그래서
7: 습관 있는 사람 나한테 다 오면 제가 다 처리해줘요. 오세요. 네.
9: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무대에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연기 때문에 제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2: 3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무대에서 노래 부른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떨려요. 연기할 때랑 지금 이렇게 노래할 때랑 다르죠?
5: 힘듭니다. 많이. 사실 참 생소했는데요. 이 무대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 딸이 지금 고3 수험생인데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스케줄 하면서도 뭐 차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2: 배우이자 아빠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김영웅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0: 이선 저선 이 조주환이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 보면서 놀고 다니는 한량인디 이렇게 놀기 좋은 판때기는 또 처음 보네. 그러면 또 이 조주환이가 어디 한번 멋들어지게 놀아보. 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중앙에 앉아 계신 예쁜 아가씨 중앙에 앉아 계신 예쁜 아가씨
11: 선생님
10: 남자친구 있어요?
11: 너무 영상 아니에요?
7: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야?
10: 대답하셔야지 끝나요.
7: 나보고 하는 얘기냐고?
10: 예.
7: 이때 그럼 없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10: 아니 나는 천연 줄 알았지.
7: 오빠 오빠
10: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그때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

0: 얼씨구.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눌러주세요. 아,
3: 뭘?
1: 조주환 씨는 15개 스타를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나름 기대는 했지만 올스타를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4: 여기 보니까 이제 연희를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악기를 전공하셨죠?
5: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4: 소고?
5: 네, 소고 전공을 네. 했습니다.
4: 아,
6: 연희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줄타기라고 있잖아요.
1: 예, 예.
6: 줄타를 하기 전에 이 재담꾼이 나와서 흥을 돋구거든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무대를 막 휘젓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돌기도 하고 자반뒤집기라고 해가지고 막 돌았던 거를 하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저는 감탄했습니다.
1: 아~
7: 저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최고의 광대라는
8: 맞아.
7: 느낌을 받을 정도. 제가 왕이면은 저분은 저의 남자죠. 공갈이.
1: 아, 네. 공길이요. 공길이.
7: 공길이죠.
1: 공갈이라니요.
7: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였고 딱 그냥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압도한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8: 감히 나를 갖고 놀았어 처음에.
6: 선생님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9: 돌아버릴 것 같았어. 충분히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8: 충분히 있어.
9: 쏙쏙 배어있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성 팬들을 모을 수 있다.
10: 남자분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실 수도 있어요.
1: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데프콘의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7: 저희 남자 공간이 아니 공길이에요. 공길입니다.
1: 네, 무대를 들었다 놨다 끼를 대방출한 배우 조주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 도전자는 소리 하나로 전국에 있는 상을 휩쓸고 다닌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11: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7: 수상자야.
12: 안녕하세요. 남원 한울중학교. 안녕하세요. 남원 한울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원에서 온 춘향이 정우연입니다.
1: 아주 씩씩하게 중학교 3학년이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판 뒤집을 준비 각오되어 있는

0: 야, 잘한다.
1: 아, 완전 목소리 반전이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박은영 씨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옷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 사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을 느낄 나이는 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좀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2: 저희 아빠께서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 아버지를 위한 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3: 자진머리 하면서 약간 음이 떨어졌었어.
2: 여태 눈을 못 뜨셨소.
4: 내려갔어.
3: 그러고 다시 찾았어. 음을 잘했어.
2: 감사합니다.
3: 앞으로 소리도 열심히 하고 가요도 열심히 해봐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5: 만약에 아이돌 회사에서 아이돌로 데뷔할 거냐라고

0: 혹시라도 제의가 들어가거나
1: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국악인
2: 지금 국악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1: 저희 국악계요 고석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틸에 가려고 하시면
3: 저 정도 하는 것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텐데 저기서 그만두면 어떡해요?
0: 예예 예, 죄송합니다.
2: 야 신영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데프콘한테 욕할 때는 마이크를 떼고 욕을 하셨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셔서
0: 제가 그렇게 신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객인 여러분들
2: 반전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정우현 양 수고했어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 이분이 여기에 나오셨어? 아마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분의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4: 워낙 실력이 출중한 친구라
5: 선망의 대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6: 잘하시는 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 어? 여기 왜 나와?
8: 국악계 아이돌.
9: 국악계 아이돌?
10: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 양입니다.
11: 만첩청 산을 들어가 길 보거든 소를 메어 이 방아들 왔는
10: 국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판소리와 또 가요와 이 모든 것을 크로스오버하면서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유태평양 씨가 아닐까. 전 너무 멋있었어요.
2: 어렸을 때부터 천재소년이란 말을 들었는데 목도 좋고 체격도 좋고 유태평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했어.
3: 감사합니다.
4: 유태평양 씨가 무대를 딱 하는 순간 아 됐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 소리꾼으로서 오늘 무대 너무 잘 봤고요. 태평양 짱.
5: 이렇게 공교롭게도 제가 안 누르게 되었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게 아니면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국악 경연대회보다도 입이 정말 바짝바짝 마르면서 아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안예은님 다음 무대는 꼭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7: 몇 명이야?
8: 아, 기대된다.
9: 야, 밥값 많이 들어가겠다.
10: 저희랑 싸우러 오는 것 같아.
11: 약간 춤출 것도 같고.
10: 졌어.
12: 후이여 후이여 어허 경성군악부 나간다. 후이여 국악으로 무대를 찢으러 온 경성군악부 팀입니다.
13: 과연 오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0: 경성 고락부 무대 판 스타트.

지느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니 심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삼십리 못 가서 되돌아오느라 앞집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은 목매러 간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올스타.
0: 예. 네, 경성 브라보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2: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저 박수 치다가 제 별을까지 고장 났어요. 너무 세게 신나서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3: 저는 이 경성구락부 무대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그룹이지, 이게 진짜 조선 판스타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호흡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4: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 국악과 랩이 만났을 때 이게 딱 들어맞는다 싶은 그런 게 사실 잘 없었는데 지금 무대는 진짜 딱 들어맞아서 나도 저런 무대 언제 해보고 싶다.
6: 예, 음악적으로 그 들었을 때 되게 센 악기들인데요. 그렇게 펑크란 장르를 같이 합치니까 정말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너무 좋았어요.
7: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 판스타 코너 속의 코너거든요. 예, 데프콘의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0: 경성 구락부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도전자는 이미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조선 판스타를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나와주세요.
8: 누구지?
0: 나와주세요.
8: 아, 나오셨다.
9: 네? 오.
10: 아우, 아니, 한 소리를.
11: 김현 오빠.
12: 네,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한 소절 불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펑스에서 노래하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세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저한테 소리는 세상을 보는 창이고 빛입니다. 소리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밝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는 기분이에요. 혼조 여산 굴량로 소리는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길 같은 존재예요. 존 비누량

예나 하면 판소리. 그래서 예나는 판소리를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일단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가야금도 12연, 25연 없이 너무 다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일단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게 또 음악을 연출을 하면서 다 표현이 되는.

0: 제가 조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미숙아로 났어요. 이렇게 높이는 2.8로 났는데 이렇게 한 3시간 지나니까 1.68?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키로수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때 알았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 선생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예나에 조금 음악적 재능을 보고는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버지! 저는 정말 뭐 판소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예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사로 시주하면
0: 예나가 이 길로 가면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거, 즐기는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가게 됐죠.

소리를 하고 있으면 춘향이가 말을 걸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적벽에서 싸우던 두 영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저한테 친구입니다. 음악이 없다면 외로울 것 같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들고 간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0: 이렇게 평소에 보면 굉장히 아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마음도 배려해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는.
1: 쫙쫙 뻗었다. 제 7경추 찾았죠? 이렇게 하면 되지? 잘 타셔야지. 서고 있어, 마음속으로?
0: 예.
1: 여기 잡고 연습하시죠. 힘을 일정하게 줄게요.
2: 그 배울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3: 예, 배울 때 힘을 써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예.
1: 맨 밑에 봐. 내려.
0: 아, 조금만 더 올려줄까?
3: 예, 됐어요.

0: 해가 너무 좋아서 해가 따뜻하지. 똑같은 발이 그런데.
1: 아 왼발부터.
0: 아 똑같은 발이야.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2: 근데 적응을 먼저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걸리겠지.
0: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조금만 했는데 지금도 작지만 더 작았었는데.
2: 나 여기 있고 싶은데.
0: 그래 여기 있고 싶지. 엄마도 계속 더 다녔으면 좋겠어. 이 학교.
3: 비밀이에요.
4: 쓰면 안 되는데요.
3: 합격했습니다.
4: 너무 몸이 건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3: 아, 아니요.
4: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3: 아,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좀 겸손하지.
4: 어, 안돼가지고. 누구 선생님이겠어?

0: 근데 예나는 한 번만 들으면 그런 걸 금방 따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 쟤 진짜 대단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죠. 아무리 음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앞에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안 보이니까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1: 고생하셨어요, 오신다고.
2: 안녕하세요.
3: 예나 잘 지냈어요?
2: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3: 축하해.
2: 감사합니다.
3: 대학생 된 거 축하해.
2: 감사합니다. 저 뵙고 싶었어요.
1: 저희가 대기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3: 너무 오랜만에.
2: 아이고.
4: 아, 네,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중 세탈형입니다.
5: 예나의 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뭐 음정도 되게 정확하고 박자도 되게 정확해서 오히려 북을 치기는 되게 편합니다.
4: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6: 1년 정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가끔 한번 유튜브 보거든요, 보기는. 그런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세타령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우는 대목입니다. 적벽가가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소리잖아요. 조조와 관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소리라서 힘있고 뭔가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이 담긴 소리는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많은 분들이 제 소리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0: 전남 영암 귀농 4년차 혜민 씨는 요즘 한우와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 좌충우돌 할 때가 많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중입니다.
1: 야 이거 왜? 뭐야 걔는?
0: 야 씨. 소에게 좋은 곳은 언제나 열심입니다.
2: 투자를 해야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0: 단순히 키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친구들과 노력 중입니다.
3: 와 좋네 이거.
4: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0: 한우 농부 혜민 씨의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 덕분에 벼농사와 더불어 한우 농가가 번성했는데 혜민 씨도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축사. 소를 키우면서 혜민 씨의 오전이 바빠졌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료를 주는 중입니다. 아직은 서툰 것들이 많지만 젊음과 패기로 농장을 열심히 키워가는 중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아지도 판매보다는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키우면서 또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0: 4년 전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한우 30마리를 물려받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리수가 꽤 늘어 이젠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단 소만 넣은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5: 네, 아직은 초보고요. 이제 형이랑 친구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이 아직 배우고 있는.
2: 이걸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소를. 나오면 안 된다, 밖으로 큰일 난다. 할 수 있지?
5: 네, 여기만 하면 되는 거, 여기 소가 없잖아.
2: 여기하고 저 앞에만 있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0: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992제곱미터 크기의 소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쯤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소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가마니를 들고 어딘가로 나릅니다.
6: 힘든 거 아니야?
0: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가마니 속에 든 것은 왕겨입니다. 소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사 바닥에 새 왕겨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2: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6: 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2: 다 해야지.
5: 누가 할 거야? 끝까지.
2: 빨리 하자.
5: 네.
2: 파이팅!
7: 파이팅!
0: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6: 별거 아니지.
2: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0: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 깔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겨 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일했지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2: 아, 승환아, 너무 그쪽으로 안 해도 돼. 어차피 밀려나가니까, 왕겨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만하자. 다 했다.
7: 아, 고생하셨습니다.
3: 와, 좋네, 이거. 디버스 침대인데, 승환? 아, 너무 큰데, 형님? 승환, 도와야만 하겠는데?
2: 그래서 갈아주는 거야. 야, 소가 음해해야지. 야, 떨어져라. 많이 간지러울걸?
3: 오, 많이 무서워. 아, 근데 느낌 정말 신했고 침대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까실까실하네요. 다음에는 절대 안 누우려고요.
0: 셋이 함께하니 힘든 일도 즐겁습니다. 수월하게 웃으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왕겨 작업을 끝내고 이제 소들을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3: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2: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3: 그럼 왜 그래요, 형님?
2: 예, 부서져 없어요?
3: 어, 이런 거 처음 보네.
2: 예, 미쳐.
3: 안 될 것 같은데?
0: 소들이 들어가며 문을 박아 경첩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2: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 이거 안 되네. 오, 이런 경우 처음 보네.
0: 그런데 문이 부서져 열어놓은 사이 그새를 못 참고 송아지가 우사를 탈출했습니다.
2: 근데 다 나왔는데. 우석이 네가 이쪽으로 돌아.
3: 네.
2: 승환이가 여기서 막고 있어.
3: 예.
2: 그럼 내가 저기서부터 다시 몰고 올게.
3: 예.
2: 알겠지?
3: 예.
2: 가.
3: 예, 바로 볼게요.
0: 열심히 뛰어가는 원석 씨. 그러나 안타깝게 송아지와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 더워, 더워, 더워. 야, 이거
3: 돌아가지는데.
0: 다른 송아지도 찾아봅니다.
2: 달려라, 달려. 다 집어넣어.
3: 일로 가자. 싸야 이번에 하고.
2: 야, 바퀴 돌아 다시.
3: 어,
8: 힘들겠어요. 네? 아, 안 힘들어요?
3: 아, 괜찮습니다.
2: 아, 나는 힘들다. 도와, 도와, 도와. 일로 와, 일로.
0: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몰아보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 아니 거기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우사로 들어갔네요.
2: 이걸 문 막아놔야겠다.
0: 고장난 문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습니다.
2: 끝. 수고하셨습니다.
3: 아, 수고하셨습니다.
2: 오늘 고생했다.
3: 네.
2: 운동 많이 되네.
3: 잠만
2: 그러게. 저녁에 뭐 할래?
0: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시험을 봐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귀농했고 지금은 소의 개체수를 늘리며 열심히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목포에 갔습니다. 이곳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육 작업장입니다. 혜민 씨는 얼마 전부터 한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뭐부터 해야 되냐?
3: 등심 먼저 작업하고 그러면 국거리 작업하죠, 형님.
2: 몇 개나 잘라야 돼?
3: 아니, 일단 6팩.
2: 6팩?
3: 네.
0: 한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소를 키우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유통 마진 없이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2: 요즘 한 근에 등심으로 한 근이면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거 국거리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그 실버스킨 제거해주고 그리고 국거리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어, 해볼게. 네.
3: 당기면서 그냥 쭉 그리고 당기면서
2: 잘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3: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당기면서 최대한 고기 안 붓고 근막만 벗겨내시는 거예요.
2: 나와, 내가 할게.
3: 네.
2: 나와, 나와.
3: 눕혀서 하셔야죠, 형. 눕혀서.
2: 이게 누운 거야.
3: 아. 뭐 오늘따라 이상한데? 아. 네? 형님 눕혀서 쓸. 눕혀서. 형님 눕혀서 사세요. 눕혀서.
2: 형 칼 두고 있다. 내가 사장이야, 임마. 아,
3: 네. 어, 사장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0: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3: 형님 이거 국거리로 팔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형님?
2: 근데 오늘 저녁에 해?
3: 형님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떻게 해요 형님? 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한우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네?
2: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임마.
3: 형님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9: 소장 끝났습니다.
2: 어, 다 했어?
9: 예.
2: 일을 시켜 빨리. 이제
9: 마음 될까요?
3: 그냥 쉬고 있어.
9: 그냥 노래나 볼까?
3: 아 됐어.
9: 어? 부르라고?
3: 아니 됐어. 하지 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제가 할 거 없으니까. 알았지?
9: 마이크 없어.
3: 아니 없어. 쉬어. 쉬고 있어.
9: 알았어 안 부르.
3: 어. 그냥 쉬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서아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 Oh, shit.

0: 아니면 대꾸를 해주면 안 돼, 대꾸를.
1: 수관아 고생했다, 가서 쉬어.
0: 대꾸를 해주지 말라니까요.
2: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우족을 저온 창고에 가져다 놓습니다.
1: 창고 좋아할까? 그만하고 쉬어, 가서.
2: 한 곡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쓸쓸히 의자로 가서 강제 휴식을 합니다.
3: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서 이렇게 뮤지컬 쪽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저기 동료들이 너무 호응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3: 아,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하도 옆에서 노래를 불러제껴가지고 지금은 따로 감흥이 없습니다.
4: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감흥이 없으면?
3: 아, 그럼 이제 일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 포장하러 가시죠.
1: 포장하자. 네. 성아, 이거 좀 치워줄래?
5: 네.
1: 이게 좀 치워줘.
2: 지인 판매 외에 보통 한 달 기준으로 60에서 70개 정도의 택배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네모와 허브 소금도 함께 넣어보내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조금 스킨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박스 자체, 선물 포장 자체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 주문은 주로 전화나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는데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우 판매는 더 신경을 써서 꾸준히 수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혜미 씨는 농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6: 아빠 왔다.
1: 아빠 왔다.
7: 아빠 왔어요? 아빠 진짜 왔어?
1: 진짜 왔어.
7: 진짜?
1: 응. 밥 먹었어?
7: 안 먹었어. 배고파.
1: 밥 먹을까 우리 그러면? 아이 배고프니까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 이러고 있어.
2: 요리 못하는 혜미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솥밥인데요.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솜씨를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불린 쌀을 돌솥에 넣고 쯔유를 세 숟갈 정도 넣어준 후에 일단 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버터도 한 덩이 넣습니다.

0: 정도 딱 해야 적당한 모양이.
1: 마지막으로 구운 삼겹살을 위에 올려주면 준비 끝입니다.
2: 그냥 삼겹살을 곁들인 그냥 솥밥? 간단합니다.
3: 어? 근데 왜 하늘 키우시면서 삼겹살을 드세요?
2: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1: 불 조절을 열심히 해가며 만든 솥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2: 흘릴 것 같은데 그냥 다?
1: 와, 삼겹살과 쪽파가 섞여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4: 냄새 너무 좋아. 나 고기 많이 넣어줘.
1: 비주얼만큼 맛도 좋을까요? 안에도 맛을 보는데요.
4: 정말 잘 됐다.
2: 맛있다.
4: 안 뜨거. 아빠가 한 거 어때? 맛이 어때?
5: 맛있어.
4: 맛있어?
2: 많이 먹어.
4: 나 통영 가고 싶은 데 있어.
2: 1박 2일? 응. 갑자기 통영은 왜?
4: 나 여기 당첨됐어.
5: 그래, 나 볼래. 나도 볼래.
2: 아빠 먼저 보고.
4: 그리고 몸빼도 입어야 돼, 너.
2: 몸빼가 뭐야?
4: 몸빼 바지 몰라? 거기서는 초강스 컨셉이라 이렇게 입어야 돼.
2: 영암에서 입고 가?
4: 영암에서부터 입고 올 거야? 응. 그럼 너 따로 준비하고 올래? 어때? 할 수 있겠어?
5: 나도 몰래.
2: 좋네.
5: 나도 몰래.
4: 하이도 할 수 있겠어?
1: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혜민 씨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달이 떠 있는 이른 새벽. 오늘은 소를 우시장에 출하하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도통 차에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2: 원래 동생이 와서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보이니까 또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 찍으세요, 피디님?
1: 다시 열심히 소를 몰아봅니다. 제작진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공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주 실패입니다. 혜민 씨와 제작진의 협공으로 무사히 소를 차에 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2: 처음에는 좀 많이 다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안 다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2: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1: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나주의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를 이동해 경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곳 나주 우시장은 매주 금요일 경매 시장이 열리는데요. 연평균 15,000두 정도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경매는 7시부터 시작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소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2: 옆에 소랑 비교해보니까 크지가 않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두 달 후면 출산을 할 임신우인데요. 조금 작아 보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6: 원시구 1,300원 시간 2분 전입니다. 차량 신분들은 차를 마감해 주시고. 아니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2: 한 4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집중해서 경매판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아쉽게도 1차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2: 오늘 전체적으로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를 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1: 2차도 유찰입니다.
2: 야, 가격 박살났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2차 경매까지 유찰된 상황. 혜민 씨는 3차 경매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7: 54번 가겠습니다.
6: 54번.
7: 한 번만 하겠습니다. 320. 넘어가겠습니다.
1: 3차 경매까지 유찰됐습니다.
2: 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담담히 말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소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은 후에 다시 팔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좋지는 않는데 이제 또 뭐 더 잘 키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1: 집에 돌아와 고생한 소를 바로 우사로 돌려보냅니다. 혜민 씨도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2: 여보세요? 차가 빠졌다고? 어디서?
3: 뭐 차 돌리다가 밭에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1: 오후시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이번엔 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2: 나왔어?
3: 저희 지금 거의 나왔어요.
2: 너희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번 더 가면 내 축사 가는 길이거든? 아. 아니 여기 왜 여기로 가 여기? 뭐 있다고 여기? 어?
3: 길을 몰랐어가지고.
2: 어제 몇 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3: 쭉.
1: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2: 뭐 한다고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3: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겨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2: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3: 네.
2: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3: 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2: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여기 왜 들어?
3: 아 처음에 이렇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
2: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1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을 해.
3: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2: 강남 8학군이 문제구만.
3: 상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4: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공이 잘못이다.
3: 아 그렇죠. 예.
5: 저 사실 사공이 아니었어요.
4: 아 그 뭐였어요?
5: 저는 여기 그냥 차에 한 부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4: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2: 내가 책임져야지. 아,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라 뒤에서.
1: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2: 안 되겠지.
3: 안 될 것 같아.
2: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3: 가져와야 될 것 같아.
1: 결국 승원 씨가 농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럭과 트랙터를 끈으로 연결합니다.
2: 해보자, 승원아, 너는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노래 불러.
1: 드디어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를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6: 이 순간 마법처럼
1: 그야말로 마법처럼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농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7: 자동차 놀이? 자동차 놀이. 이봐.
2: 하연아, 배 안 고파?
8: 응.
2: 고픈 거 같은데?
7: 응?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지.
2: 배고픈 거 같은데?
9: 우리 점심에 네. 백숙이나 맛있게 먹을까?
2: 그럴까요?
9: 응. 닭은 네가 잡아올 거야?
2: 닭을 잡으러 가볼까, 그럼?
8: 나도
2: 같이 갈래?
8: 응.
2: 같이 가자.
7: 아니, 닭 잡을 수 있어?
8: 어, 그럼 갑자.
2: 가자.
1: 아버지가 집 옆에 만들어 놓은 닭장입니다. 소를 묶을 때 사용하는 줄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2: 들어가세요. 잡아봐, 한 마리. 야.

0: 어째 아빠보다 하윤이가 더 용감해 보이는데요?
1: 자, 가자, 잡아.
2: 네, 잡아라. 잡아.
0: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3: 또 들어갔어.

0: 아니, 그 밧줄로 잡으시려고요?
1: 아, 밧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카보이도 아니고.
2: 원래 자기도 안 빨라.
3: 안 빨라? 따라다녀야 해서.
4: 결국 줄을 버리고 남자답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혜민 씨가 잡아온 닭을 손질해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시는데요. 토종닭에 엄나무와 황기 등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고 센 불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줍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닭백숙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까지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시작합니다. 양념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봅니다.
5: 내가 잡아서 그런가 진짜 맛있구만.
6: 참 고소하다.
4: 아들 하윤이 입에도 맞을까요?
3: 왜 뱉었어?
2: 마이야는 너무 뜨겨.
7: 혜민아, 닭 잡는 거 힘들는데 어떻게 잡았어?
1: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7: 고생했다.
6: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서냐? 어?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노프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7: 그래. 오로가나 가로가나 서울만 가면 돼.
6: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3: 저 닭몰이 했는데 닭몰다가 넘어져가지고.
6: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4: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0: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1: 아니야. 바빠 죽겠네. 왜 또 불러?
2: 아, 나 할 일 많아야 보성아.
3: 아니 바빠 죽겠네. 서민이 사람 뭐 다니 불러?
2: 응? 어? 우동이 부르긴 네가 신께 불렀지. 불러 와봐 보성아.
3: 신은 거 알았어?
2: 몇 시에 나왔냐?
3: 6시 일어나가지고 7시 배 타려고 일찍 일어났지 오늘.
2: 아, 또 부지런하다.
3: 에이.
0: 바쁘다는 말에 보길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충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 근데 비타민 줘야 되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서 송아지 좀 뿌려라.
3: 송아지? 여기까지?
2: 색감 뿌리면 돼.
3: 아, 오케이 알았어.
2: 보성아, 한 마리당 한 번씩만 뿌려라. 비싼 거다.
0: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구충제는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3: 됐다.
2: 끝.
3: 끝.
0: 어렵지 않게 구충제 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 손 나갔어, 손 나갔어, 손 나갔어.
0: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송아지가 탈출했습니다.
3: 네, 형 이게 두 마리야, 두 마리. 이제 두 마리.
2: 저기 열어볼래 그냥?
3: 그럴까?
0: 개월수에 따라 분류해놨는데 송아지가 다른 우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 들어와.
2: 저기 열어놨어? 들어가게.
3: 아니.
2: 거기 열어놔 거기.
3: 열어놨어.
2: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못 가게 거기 있어.
3: 저기.
2: 뭐야 걔는. 야, 씨.
0: 어째 심심할 만하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4: 왜? 야, 흘러 가, 흘러 가. 왜 흘러 가?
2: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여기를 다 아예 막았어야 돼. 저기서 이렇게 할게.
3: 아, 내가 저기 갈게.
2: 저기 갔다 와, 그럼. 근데 왜 나왔냐 애들?
3: 아니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2: 아, 들어왔은 게 됐어?
3: 네. 형 이거 오픈했어.
0: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두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특히 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소들이 많아 잊지 않고 챙겨서 놔주고 있습니다.
2: 주사기 던져볼래? 한 개씩 던져.
0: 이제 소를 키운 지 4년 차. 주사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놓습니다.
2: 끝났다.
3: 수고했어. 가자. 형, 꼬는 왔다 가나 왔다?
2: 형, 얘다 껴라. 오, 굿.
3: 가자.
2: 카보이.
0: 오후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개서 아들 하윤이와 나왔습니다.
5: 많이 먹어라.
6: 콧바람 불었어.
7: 하윤이가 좀 막 괜찮아.
6: 아 진짜 무서워.
7: 무서워?
6: 떠주면 되지. 하윤이가 좀.
1: 물을
7: 얘 안 먹은 것 같아.
1: 안 돼.
7: 얘 줘, 얘.
2: 형, 오늘 뭐 중요한 날이라며?
0: 사촌 동생이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2: 형, 봐봐. 이게 진짜 쉬운 거야. 멈추도 할 수 있어. 알았지? 아. Let's go.
1: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2: 해보자.
8: 별로 뭐.
7: 네.
8: 이렇게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 얼굴 아니에요?
2: 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 동생이나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8: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9: 형 전문가가 아니로 컨나께
2: 컨나께
9: 컨텐츠가 나은 괴물 그게 나야
2: 괴물
9: 여기서 하자 있어 형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오른손부터 이렇게 나가고
7: 아 진짜 뒤돌아서를 못하겠어
9: 유형이 머리타 이런 게 알아서 하게 한번 해봐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0: 처음인데도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하윤이도 신나게 따라 춥니다. 이번엔 모두 함께 춥니다.
2: 누나,

0: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 저기 문 닫고 이리 바로 나와야 돼. 문 열어줄게.
1: 알았어, 알았어.
2: 어떻게 남아?
1: 아, 나 넘어갈게, 그냥. 넘어갈게. 뒤에 한 번이에요.
0: 뒤에 한 번이야.
1: 어?
0: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1: 내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계속 해, 연달아서.
3: 소가 지나가면 끝이라 마음이 급한데 이 와중에 음악을 못 찾습니다.
2: 다 간다.
3: 급한 마음에 음악 없이 냅다 춤을 춥니다.
1: 다시. 다 들어갔는데?
0: 지금 다시 할까?
1: 어. 아니, 이미 손 다 갔어, 근데.
0: 그래, 다 갔어.
2: 너무 귀엽다.
0: 이게 순식간이야.
1: 한 명 열어준 사람 있으면 좋은데.
0: 그러니까.
2: 영. 이제 들어와.
4: 어, 맞아.
2: 다시 찍으면 안 되나?
1: 아, 소가 안 나온대, 소가. 아.
5: 나온다, 나온다.
2: 나온다.
3: 그런데 이때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 안 들려? 나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2: 나온다, 나온다, 빨리 같이.
0: 나.
2: 빨리 이리 와.
0: 동영상.
2: 사연하자.
0: 자, 3, 2, 1, 시작. 오른쪽.
3: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모두 열심히 춤을 춥니다.
1: 타이밍 못 맞추면 음악이 안 나오니까.
2: 맞아. 아.
0: 형, 리즈 망한 것 같고 파티 준비 하러 가자.
1: 가자.
0: 렛츠고.
3: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1: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냐?
0: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1: 오케이.
0: 좋아.
3: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1: 어,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0: 아, 바람이 좀.
1: 아, 여기 앞에?
0: 네.
1: 와.
3: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5: 바람이 좀 부네요.
1: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3: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6: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0: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1: 어.
0: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건너.
6: 그렇게 해도 돼.
1: 좋아. 돌려볼래, 반대로.
0: 어디로?
1: 각도로 90도 그쪽으로 돌려볼래?
0: 된 거 아니야?
1: 옆으로 이렇게?
0: 된 거 아니야?
3: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와 과일, 화려한 꽃장식까지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0: 가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2: 이리 와.
3: 우리 자동 쌍꺼풀
4: 축하합니다.

0: 저 끝까지.
1: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너무 감동받았어요.
4: 뽀뽀해! 뽀뽀해!
5: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6: 하나, 둘, 셋.
5: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민 씨의 귀농 생활. 앞으로도 오늘처럼 쭉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될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박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홍날 개잡들에 한.

입고 벗고 내모른다. 탓성 주장 바닥 지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여주자고 지둥걸려.

0: 엄마,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귀여운 곰인형을 선물 받고 싶어요. 다 됐다. 어?
1: 여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아무래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생활비 좀 더 아껴야 할 것 같아.
0: 에휴, 선물 이야기는 하지 말자.
2: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0: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2: 하나야, 너 올해 많이 안 울었지?
0: 응,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
2: 착한 일도 많이 하고?
0: 응, 착한 일 많이 했어.
2: 그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봐.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실 거야.
0: 그럼 되겠구나.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3: 아직 유치원생인데 기특하군.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야지.
4: 돌프야, 올해도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겠구나.
3: 그럼요, 바빠도 행복한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날이고요.
0: 산타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만지며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어린이에겐 선물을 주지. 너는 재미있는 동화책, 너에게는 아주 멋진 로봇 장난감을, 그리고 너에게는 예쁜 구두를 선물로 주마. 그리고 하나에게는...
5: 하나? 하나는 내 이름인데? 이 책에 하나가 나왔나?
0: 하나에게는 특별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주지.
5: 산타 할아버지의 전화번호? 정말 산타 할아버지의 번호일까?
6: 네, 산타클로스입니다.
5: 진짜 산타 할아버지예요?
4: 응? 웬 어린이가?
3: 응? 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제대로 전달됐구나.
4: 무슨 일이지?
3: 이러쿵저러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모른 척할 수 있나요?
4: 아이의 사정은 잘 알겠지만 지금 한가롭게 통화할 시간이 없다고.
3: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저에게 맡기시고. 산타클로스님은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번이면 옛날에 일할 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즐겁게 먹이고 받는 노래 형식이 좋겠네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5: 산타 할아버지,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안녕하세요. 작곡가 조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드 조혜영이라는 정말 거창한 이름으로 정기 공연을 기억해주고 연주해주신 이충환 상임 지휘자님, 그리고 안양시리 파창 단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개인의 작품 발표회가 아닌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 작곡가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런 오늘의 이 연주가 저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길을 갖고 있는 작곡가들도 한 마음을 기뻐해 줬고요.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되는 연주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합창 작곡에 대한 비전과 목표, 소명의식 이런 거를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거창한 꿈은 저는 없고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주어진 곡들을 써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연주회를 열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이 있다면 합창 작곡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거창한 꿈은 아니고요. 제가 쓰는 곡이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아서 감동을 받는다면 저는 성공한 작곡가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주 단원들과 이제 리허설도 같이 하고 그럴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연주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제 눈에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쓰는 음악이 연주하는 사람들을 먼저 감동시키는 음악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늘 연주하는 사람 염두에 두고 곡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연주를 제 곡만으로 불러주시니 안양실 합창 단원들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꾸 버벅대게 되는데요. 또 제가 하고 싶은 준비해온 거 많은데요.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또 우리 전통 음악을 합창 음악과 잘 접목시켜서 좋은 우리 고유 합창곡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이제 국악 작곡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수료 음악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국악곡을 써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그 국악곡이 어렵기도 하고 못 써낼 것 같은 두려움도 컸고요. 그래서 그때 끙끙 앓아 누웠었어요. 정말 일주일을 거의 앓아 누웠었는데 그때 저 선배님께서 그냥 네가 가진 감수성으로 국악곡을 써보라고 조언했던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첫 국악 연주곡을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듣게 되실 길이라는 곡입니다. 그때 참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작곡가로서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곡 안에 저의 그 처절한 고민과 몸부림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때 저에게 국악기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분들 모시고 저의 첫 국악곡 길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시지 소리만 지르십니까?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앵콜 곡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저 애기들은 모를 것 같아요, 무슨 노래인지. 그런데 조금 연식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공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을 했어.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색지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전라북도 유명한 서예가 황욱 선생님의 글을 제가 한지 다섯 겹에 금분과 동분을 검정 색지에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염색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은 소중하고 외국에 전시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지고 갔고요. 이 끝자락은 지금 한지 고운 거 두 개를 겹심으로 꼬아서 거기하고 이 손잡이는 지금 지승으로 했고요. 한국의 최초의 후라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외국에 갈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너무 재밌어라 해요.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어. 어디지? 그거 색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서양화가 됐든 수채화가 됐든 전시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교육을 안 돼. 본인이 느끼게 하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다 껍질이 걸려 있잖아. 네, 그래서 네. 우리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이 이런 종이에 염색을 해가지고 아플 때 하나하나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한지로만 만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작품을 그대로 한지로 재현해놓고 가는 게 제 남은 목표고 제 희망입니다.

바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걸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원석이 주어지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원석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아주 정신 집중이 돼요. 매착이 가니까.

그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 내가 이것을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 이것을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적인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해 나왔던 것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업을 깊이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를 줄여요. 왜냐면 삼시 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이렇게 묻지 못해요. 작업 들어가시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중심 있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간혹 어떨 때는 음악 생각이 나면 음악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을 후회는 안 해요. 나는 희열을 느껴요, 내 혼자는. 왜? 이 깊이를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이 전통 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연하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학무와 연화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학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학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예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오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됐습니다.
1: 아, 화장 섞여. 빨리 빨리.
2: 아이고, 차분해.
3: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보내냐?
1: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상감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큰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타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0: 싫어.
1: 우리가 제일 힘들지.
0: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야!
2: 울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따르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삼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리듬에 몸을 맡긴 이들의 순수한 환희와 재즈를 향한 뮤지션들의 열정이 하나 되는 곳, 바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젊은 소리꾼의 어깨에도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1: 역시 음악이다라는 생각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교감되는 힘이 있구나.
0: 누군가는 천사의 언어라 칭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 음악의 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라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1: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막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막 박수 치시고 막 좋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정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0: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음악에 열광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들에게도 우리의 전통 음악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근사한 공연장도 아닌 낯선 땅, 낯선 거리에서 말이죠.

0: 뭐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훨씬 재밌고 신명나고 흥이 너무 많은 그런 음악이라고.
1: 함께 같이 즐기면서 진짜 어깨춤도 나오면서 같이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2: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가 인기라지만 그동안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우리의 소리, 진정한 한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전통이란 이름 속에 갇혀 있는 옛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음악이란 걸 말이죠.
0: 언어로는 안 통하겠지만 음악으로는 80-90% 이상은 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 신비한 음악, 뭐 재밌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네 명의 국악 청춘들이 뭉쳤습니다.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되는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 청춘 시나위 지금 시작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그리고 지금은 체게바라로 더 익숙한 나라.
4: 그냥 저는 사회주의 그냥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0: 낯선 나라이고 주변 사람들도 쿠바 간다고 하니까 쿠바? 다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하고.
2: 쿠바란 단어를 듣고 혁명의 땅, 사회주의 국가란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쿠바의 속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룸바, 맘보, 살사, 차차차까지 라틴 음악의 본고장인 쿠바야말로 진정한 춤과 음악의 나라죠.
1: 쿠바 하면은 좀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재즈, 그리고 뭐 정열적이고 뭐 살사 뭐 이런.
2: 스페인이 쿠바를 지배하던 시절 노예란 이름으로 팔려왔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국의 음악으로 고달픈 노예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어우러져 쿠바만의 다채롭고 강렬한 음악이 탄생했죠.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열정의 땅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4명의 국악 청춘들. 차세대 소리꾼이자 청춘 시나위의 맏언니 신진원.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은 막내 김기현.

0: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음악을 전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0: 일단 아이들의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죠? 막내 기현이가 우렁차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꽹과리와 장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렇게 쿠바의 프라도 거리를 가득 메운 국악 청춘들의 첫 울림. 갈수록 장단은 신명을 더해가는데 어쩐지 주변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0: 마더니 진원이가 본격적으로 관객 유혹에 나서보지만 쿠바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1: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이게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퍼져만 나가버리니까 우리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음악적으로 일단 악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소리를 하려면은 일단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2: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0: 자고로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무용지물. 그렇다면 열심히 추임새를 따라하던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꼬마 아가씨들도 그새 잊어버려나 봅니다. 언어 장벽으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없다면 화려한 퍼포먼스로 작전 변경. 청춘 신화위의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흥겹게 상무를 돌려보지만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1: 많이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깔아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날 오후 프라도 거리에서 지난 아쉬움과 씁쓸함만 안고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들 다음 공연을 위해 새로운 전략 회의에 나섰습니다.
3: 아니면 또 바닥에 물기 있으면은 또 못해요.
4: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5: 처음엔 일단 안 모여 있을 것 같아.
4: 없어도 그냥 우리 마당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은 막 오라고 뭐 손짓도 하고 가운데 왔다 무대 섰다 하면은
0: 지난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여자.
4: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일자로 서서 하다가
0: 반면 여전히 심각한 한 남자.
1: 비나리 개수를 아예 맞출까 지금?
4: 두 개?
1: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6: 천계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색 각가정에 없을 수녀 인력 도액을 벌고 가자. 이제 뒷불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1: 너무 짧나?
4: 아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제 가사에 전달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1: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4: 그래 어려운 거 없을걸? 어려운가?
5: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4: 왜 신경투석을 나오잖아요 밖에.
1: 내가 언제
4: 이 표정이 그렇다.
2: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0: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1: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시나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0: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0: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2: 잘 어울리네요. 여기도
0: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2: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0: 진짜 이뻐요.
3: 너무 예뻐요.
0: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배가 많네.
1: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시나위 때문에 쿠바의 수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중 하나인 찬찬. 기타와 목소리 하나로 골목길을 흥겹게 만드는 거리 악사를 만나고 보니 이곳이 정말 쿠바라는 게 실감납니다.
0: 신기하고 제일 신나요. 흥이 막 살아오르는 느낌. 그냥 막 움직이게 되고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 맞지?
4: 흥이 많은 것 같아.
0: 애기들이랑 사진 찍어도 티토야 되나?
1: 거리 악사와의 흥겨운 만남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비에야 광장. 오래된 곳이란 뜻을 가진 비에야 광장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 중심지였는데요. 때문에 중세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색깔도 이쁘고.
0: 아, 그리고 여기 바닥도 되게 좀 공연하기에
5: 그냥 앉아도 무단도
0: 분위기가 조명이 없으니까 이런 밝은 건물 색깔이 우리를 환하게 해줄 것 같아요.
5: 거기가 1번이라면 여기가 2번이라면 난 2번.
2: 저도 2번.
5: 나도. 나 2번. 기현이는?
2: 2번.
5: 그러면 동교 의견 필요 없음.
0: 그래,
5: 땅땅땅.
2: 노란색 건물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철조망도 있고 동상도 크게 있는 거기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잘 울리기도 잘 울리고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6: 아무래도 언니 목소리보다는 저희 악기가 내는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더 적합한 장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다 좋아서 뭐 그쪽 거리로 간다면 세 군데에서 다 해도 말레꼰 해변만 아니면요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방파제 위로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광경이 일품인 말레꼰 해변. 카리브해를 따라 펼쳐진 말레꼰 방조제는 아바나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쿠바의 상징이기도 하죠.
6: 그냥 거기에 유명한 그 말레꼰 해변에서 사랑과 하는 저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1: 물론 우리 국악 청춘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곳도 이곳 말레꼰 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0: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니까 아, 막 너무 습하고 끄끄하고

0: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흩날리고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1: 쿠바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쉽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대참패. 제 아무리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쿠바인들이라지만 동양의 낯선 가락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2: 실망감도 없진 않아 있긴 한데 항상 조회수만은 없으니까 모든 게.

0: 오늘은 어제 둘러본 비에야 광장에서 공연하는 날.
1: 여기도 막 오랜만에서 괜찮은 건 모르겠다.
2: 이쁘다. 비연아, 오늘 봐도 이쁘다.
1: 저기?
0: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어서일까요?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1: 아, 이제 공연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잘할 수 있을까?
3: 잘합시다. 즐깁시다. 하나,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4: 파이팅!
0: 프라도 거리와 말레콘 해변에서와는 달리 꽤 많이 모여 있는 관객들.
3: 파이팅!
0: 가장 먼저 길놀이의 흥겨운 가락으로 비에야 광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하나둘 늘어나는 관객들. 자고로 우리 소리는 함께해야 즐거운 법이죠. 그런데 가락 위에서 가볍게 뛰노는 세 사람과는 달리 진원이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입니다.
5: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하고 이제 징을 이렇게 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만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 발이 있고 근데 제가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6: 그렇죠.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고 아무리 첫박에 맞추면 되는 악기라지만은 울림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게 서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동과 이런 거 그러니까 움직임을 알아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0: 쿠바로 떠나오기 전부터 다양한 공연을 계획했던 청춘 신하위 때문에 그동안 판소리만 해오던 진원이는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난생 처음 징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1대1 개인 교습도 받아가며 연습했지만 진원이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징.
5: 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가장 부담돼요. 징을 이렇게 항상 공연하는 거를 보기만 했지.
5: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징도 잘 치고.
0: 마지막까지 떨쳐내지 못한 부담감이 마음에 얹혔던 걸까요?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와 동료들이 눈빛으로 전하는 응원에도 불구하고 징을 연주하는 진원이의 두 어깨가 마냥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춘 신하위 참 잘했죠?
5: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호흡해야 이제 그 기운을 이제 관객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또 막 이렇게 신경 쓰느라 이렇게 같이 호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길놀이에서의 속상함은 잠시 접어두고 마더니 진원이가 자신의 진짜 기량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풍물꽃의 일부인 비나리는 고어가 많아 한국인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낯선 언어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니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만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0: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소리는 소리대로 안 들리고 또 악기 소리는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이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망했구나.
1: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기현이의 태평소 소리도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1: 날씨도 되게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좀 흐르더라고요. 흐르다 보니까 닦지를 못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데 계속 눈으로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또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태평소 이렇게 서에 이제 물이 탁 들어가니까 소리 그냥 탁 안 나더라고요.
0: 앞 공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규가 나섰습니다.
2: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규가 이제 상모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청춘 시나위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입니다. 머리에 단 12발 상모로 원을 그리며 자유자재로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는 12발 상모놀이는 농악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화려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동규의 몸짓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흥겨운 길놀이부터 화려한 12발 상모놀이까지 과연 청춘 시나위의 열정이 쿠바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3: entendemos el idioma, pero no lo imaginamos.
4: Y además un proyecto cultural bonito que debería expandirse un poquito más para que las personas puedan tener conocimiento de todo.
5: Magníficamente, todo muy bien y tienen un arte bastante bonito, bastante especial y espero que se vuelva a repetir porque esto gustó mucho.
0: 앞선 두 번의 도전과는 확실히 달랐던 관객들의 반응. 우리의 청춘들은 이번 공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6: 목소리가 일단 안 들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판소리나 이런 비나리 같은 공연도 되게 재밌는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7: 거리 공연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좀 가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춤과 음악의 나라답게 쿠바의 거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 흥겨워지는데요. 쿠바의 밤을 즐기기 위해 국악 청춘들도 길을 나섰습니다.

0: 일행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르신들의 공연이 한창인 한 레스토랑. 무려 50년간 음악을 해온 프로 뮤지션들입니다.
1: 저한테는 되게 할아버지 뻘이시잖아요. 음악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울컥.
0: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땅 쿠바.

0: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악 세계,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1: La tradición nuestra no se pierde, ¿no? Al contrario, tratamos de que se mantenga y no se pierda nuestra identidad. Como los brasileños defienden su salsa, los puertorriqueños defienden su plena, los americanos el jazz. Entonces nosotros también tratamos de defender nuestra música cubana, nuestro ritmo cubano, el son, la guaracha, el bolero. Eso es nuestro y eso lo defendemos.
2: Cub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음악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쿠바에서만큼은 걱정 없습니다. 매일 밤 아바나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쿠바의 매력에 푹 빠지기 때문이죠.
3: 음악에 있어서 뭐 형식적인 게 없고 그냥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좀 루즈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선율도 좀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세련된 음악 같고 리듬도 되게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웠어요.
1: Que hace la música tradicional cubana, pero también contemporánea, un grupo que tiene más. Este conjunto hace bolero, salsa, guaracha, conga, hace de todo para el deleite de Cuba y del mundo.
2: 밤이 깊을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어머, 만능 재주꾼 예영이의 춤솜씨 좀 감상해볼까요?

0: 저희들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 계속 끝까지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던 관객들도 일으켜 세우는 진짜 그런 힘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네.
1: 1930년대 쿠바 전통음악의 황금기를 꽃피웠고 1996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쿠바 음악을 알렸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제 전설로 남았지만 쿠바의 음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느 도시처럼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밤 쿠바의 전통 음악을 즐겼다면 오늘은 쿠바의 춤에 대해 배워볼까 하는데요.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이 춤이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살사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동규 예영이와는 달리 잔뜩 긴장한 두 사람.
2: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을 잘 못 써서
0: 쿠바에 가서 얼굴이 못생긴 건 참을 수 있는데 살사를 못 추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고.
1: 쿠바에서 진행한 공연마다 아쉬움을 남겼던 청춘 시나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으니 먼저 쿠바인들의 문화를 배우는 걸로 전략을 바꾼 모양입니다.
3: 박수 두 번 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리듬이구나. 그 사람들의 중요 박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 투, 쓰리, 발은 원, 투, 쓰리 가고 있는데 박수는 짝짝 하,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구나.

0: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타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적인 거.
1: 단순한 스텝에 음악을 얹으니 경쾌한 춤 동작으로 변신하는데요. 춤이라면 걱정부터 앞섰던 기현이의 표정도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2: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음악이랑 춤이랑 흥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살사의 매력에 푹 빠진 청춘 시나위. 그런데 누군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허둥지둥 헤매는 두 발의 주인공은 진원입니다.
0: 이게 한국적인 리듬은 아니니까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다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제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한번 볼까 했는데 다들 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살사 소스처럼 여러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살사 댄스. 그래서 쿠바 사람들에게 있어 살사 댄스는 무료한 삶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양념 같은 춤이죠. 쿠바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자유로운 영혼이 춤추는 느낌? 그냥 그 자유로움이 춤 안에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막 격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다들 즐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코로나에 흠뻑 젖었던 청춘 시나미가 또다시 판을 벌였습니다. 청춘 시나위의 마지막 전략이 통한 걸까요? 처음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진원이의 판소리에는 어깨춤을 덩실 추더니 꽹가리의 신명난 가락엔 온몸을 맡기는 쿠바인들. 한순간에 무대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1: 목이 아파요. 쿠바 그 현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 연습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즐겨주셔가지고 연습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려서 좀 저도 좀 흥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위로 선뜻 나서는 쿠바인들.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가락이 그들과 통하나 봅니다.
1: 랑랑개개 겐지개개개 긴 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흰색 티셔츠 입은 건강한 남자분이 엄청 멋있게 춤을 따라도 못하겠어. 멋있게 추는데 그 안에 느껴지는 그 몸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멋있었어요.
0: 쿠바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쿠바의 역사를 이해하고 쿠바의 춤 살사를 즐기며 그 속에 녹아있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읽었던 청춘 시나리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문 덕분일까요? 앞선 공연들과는 달리 쿠바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왠지 내일 있을 공연도 예감이 좋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국악 청춘들은 새로운 관객을 찾아 또다시 길 위에 나섰는데요. 지난 밤의 흥취 때문인지 청춘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아바나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2: 해보고 싶대.
0: 청춘 신화위에 관심을 보이는 거리의 악사들.
2: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쿠바 민요에 우리의 가락을 얹습니다.
1: 네, 뭐 시작도 그냥 하나 둘 시작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훅훅 누가 하나 시작하면 따라 들어갔다가 또 우리가 가져가면 먼저 따라왔다가 뭐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선 없고 벽 없고.
0: 쿠바의 아리랑이라 불릴 만큼 가장 유명한 관타나메라. 즉흥적인 연주에도 이토록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쿠바와 우리의 음악이 많이 닮았나 봅니다.
3: 서로 맞춘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서로 이렇게 음악을 합친다는 게 좀 새로 항상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1: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시르렁 실건 실건.
0: 내친 김에 판소리 한 자락도 뽑아봅니다.
1: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뜻.
0: 어느새 몰려든 관객들도 국경을 뛰어넘은 두 음악의 조화를 즐기는 것 같죠?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알릴 차례. 소리가 높아질수록 쿠바인들의 춤 사위에 열정이 더해지는데요. 아르마스 광장 가득 우리 소리를 향한 환호가 울려 퍼지고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1: 징을 치고 있다가 이제 꽹과리를 한번 갱 치는 순간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꽹과리를 뭐 한번 쳤는데 와! 뭐 이런 반응을 저도 처음 받아봐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0: 지난 공연에 아쉬움과 속상함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아르마스 광장에 청춘들의 소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악 청춘들과 쿠바에서 나고 자란 청춘들의 신명난 놀이 한판. 음악이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천사의 언어이자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가요? 처음 듣는 가락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음악의 힘을 찬양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0: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 흥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쿠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2: 젊은 친구들 같이 또 어울리니까 더욱더 막 춤도 막 너무 춤도 다들 잘 추고 없던 흥도 생기고 저도 좀 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쿠바에 와서.
3: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쿠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국악 청춘들.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이들이 쿠바에서 얻은 진짜 결실은 또 있습니다.
4: 월드뮤직,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욱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0: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즐겁게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마 보는 사람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기 전에 제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거운 거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즐기는 음악 하고 싶죠.
1: 그냥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보여주는 음악도 좋지만은 이제 뭐든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무대에 섰을 때도 관객석과 무대가 벽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우러지는 이런 음악을 저는 하고 싶어요.
2: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직 더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음악적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 쿠바인들처럼 자유로운 음악을 하고 싶고 틀을 한번 깨보고 싶은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맞아!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공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방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넓은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 이거 웬 말이니.

0: 오늘 차소에게 집 주는 놈이 진놈이라 허유나
1: 현철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소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의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0: 경상구슬 마친 후에는 용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 닫게 그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2: 눈이 올라 비가 올라
1: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임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돌아선 가문 우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술반 차려놓게.

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굽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보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1: 서왕님을 굽이굽이 99굽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관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첫째 꽃은 바로 단호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굿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닦는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무용인 잡범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니

지휘에서 하나둘 뭔가 배운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뭐 하나 배워볼까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러다 문득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가로막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집중과 몰입을 도와 치매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먼저 집중해 시작하는 걸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장과 성취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성장의 보상은 여러분의 시간에 견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기보다 지금 바로 도전에 나서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해 균형을 이뤄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바야 파당구스타사나입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뇌를 더욱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동작으로 호흡에 신경 쓰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구리를 걸어 잡습니다. 호흡은 내쉬면서 기다리고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허리를 밀어내고 마시고 다리를 X자로 만들면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된 동작을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손을 바닥에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무릎을 접고 구르는 자세입니다. 바닥을 밀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넘기고 내쉬면서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앞으로 구릅니다. 무릎을 접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가 필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펴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X자로 만들고 다리를 펴주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바닥을 짚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천천히 넘겨봅니다. 손을 뻗어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내쉬고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일으켜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X자로 만들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자극이 더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신체 불균형을 유발해 각종 통증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줘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는 현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4쉬는 호흡에 돌아오고 4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처음부터 많이 내려갈 때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풀면서 등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들고 머리 뒤로

네,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 교정과 함께 하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골반 건강을 지켜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 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공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천장 지구의 해고 성난이요 천지 신명은 공증좌맹이라 이몽룡 필성.

나 우지 마라. 이별이야 되겠느냐.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이렇듯이 울음 울다 이별해도 흥치 있어 도련

있는 내가 철없었지. 네 맘대로 잘 가고.

가옵시다. 마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흥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어요.

0: 네?
1: 구명조끼야!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놔 이거.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들어? 하나 하고 싶어. 네.
1: 아, 그래 이렇게 좀 시장에 나오니까 좀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요.
0: 에이, 장난.
2: 나오셨네요, 장날.
0: 아니, 오늘 딱 장날인데.
2: 장날 아니면 좀 고요해요.

0: 19기문은 굴에 고고제를 해요. 그 행사를 하려고 이 농악단이 들어온 거예요.
1: 어떤 농악단이?
0: 그때 이제 아리랑, 아리랑으로 이제 해갖고 명색이 아리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색 띠에다가 막 새똥 저고리에 새똥 조끼 막 이렇게 해갖고 빨아서 늘어났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내가 이제 이 단체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갔으면 나 가만히 있는 게로 그 단체에 이제 세납부시는 분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아저씨 나 여기 농업단을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내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단장님을 딱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가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단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단장님이 저한테 너 뭐 할지 하냐 그래서 아 나 소리도 배웠고 나 그럽니다. 우리 부모 다 계시고 형제간도 있고 그러면 당장에 아버지 부모 만나러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갖고는 딸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오고 싶으라는데 어떻게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랑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여기 따라 나갈까요? 그렇게로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난 따라 나갈까요? 막 이겼어. 그때 이제 우리 딸을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자네가 수행딸로 해가지고 우리 딸을 출세를 시켜주소. 그러니까 이제 그 단장님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제 스낵을 받고는 그때 내가 이제 따라 나갔죠. 이제 오산면에 가서 공인을 했어요. 근데 징을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징이 방자징이라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참 말도 못하고 어쨌든 치는데 내 생각이 혼자서 그랬지. 아 지금 무거워서 못 오겠고 무엇을 해야 될까. 장구는 좀 메고 그러니까 속옷은 막 이렇게 돌려야